네, 꿈이 있는 자유, 꿈자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첫 찬양 띄워드리면서 7월 9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저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며 이 시간을 시작해보자 라고 해봤습니다. 함께 나눠봤습니다. 쏟아지죠. 매일매일 소식들,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네, 뭐 하루에도 걷잡을 수 없이 뭐 국제 정세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사건 사고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저런 그 뉴스들이 정말로 많이 쏟아집니다. 그것을 그 소비 아니라 우리가 참 그 정보를 처리하느라 우리가 참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또 내일이 되면 어제까지 떠들썩했던 일들이 그 뭐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하루가 아니더라도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뭐 이 정도면 우리 뭐 때문에 그랬었더라?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참 많이 있고. 근데 그 정작 그렇게 기억 못할 일들에 우리는 참 많은 그 에너지를 쏟고 또 시간을 쏟고 우리의 많은 마음들을 또 쏟아붓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정작 우리가 좀 쏟아야 될 것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지, 지나온 시간 동안에 나를 붙들어 준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정작 그런 내용에는 하루에 5분은 사용을 할까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죠. 네, 그래서 창조의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식 때문에 우울한 마음, 피디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한번 집중해 보네. 예, 그 너무 집중돼 있어서 그래. 예, 그거 어제도 나눴다시피 들여다본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 들여다본다고 그 뭐 저기 오를 것도 아니고, 예, 건강하게 그 종목을 선택을 하셨다면, 예, 두세요. 일단 두시고 두시고. 지금은 눈을 돌려서 우리가 또 집중해야 할 것, 초점을 또 새롭게 한번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쏟아지는, 또 흘러가는 그런 뉴스가 아닌 내 안의 그 소식들, 내 삶의 소식들, 그것에 한번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7월 9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은 청취와 또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한 분 한 분 소중한 특별하게 모시도록 할 테니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평옥 씨 기억합니다. 저도 건디가 선물 안 주는 거 다 기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 또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7월 9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출석 check to the check 달려가야지. 자, 어제 110명 실패했어요. 출석 체크 이벤트, 서머 스페셜 맞아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110명, 어제 실패한 110명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자, 찬양 두 곡 나가는 동안에 110분 도착할 수 있을 것인지. 미션 달성시 다섯 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뿜뿜 두 글자 그러시면 샵 0981번으로. 우리 서머 여름 기간 동안에 쭉쭉 치고 가가지고 출석 체크 500명 채워보자, 이렇게 우리 포부를 어제 나눠봤었죠. 나만 나눴나? 여러분들이 주신 숫자인데 자, 110명부터

8431-1443 피아노 치는 둥댕이님, 김병애, 장병영 1285, 용기용기 권용기, 이혜선 4316-7618 이예리. 132님께서 어제 미션 실패로 아쉬워서 바로 보냅니다 라고요. 고맙습니다. 땡큐.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소중한 당신의 한 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선거야 이거.

체크 미션. 오늘 110명 도착시 5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110명 성공하면 내일 또 올라갑니다. 120분 정도로. 단문 오시면 샵 0981번으로 어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꿈꿈 두 글자. 자, 이제 찬양 3분 남았어요. 70명 돌파하면서 40분의 소중한 동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홍균 이병나 7062
1: 아니 진짜 누군가
0: 자 1분 남은 상황 현재 90명 돌파 오늘 목표까지 20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고 있어요 얼른 남기세요

여기까지 받아봅니다. 예. 자, 오늘도 출석 체크 미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서머 스페셜 가운데에 뜨거운 여름 Ears Cheers로 우리의 뜨거운 청취, 뜨거운 참여로 이 뜨거운 여름을 무찌르자, 쫓아내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흘째 연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출석 체크 미션. 50명 돌파는 뭐 갔던 50명은 뭐야 50명 100명 돌파 갔던 했고요. 어제 110명 실패했고요. 오늘 110명 재도전. 자,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샵 0981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죠. 어플리케이션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뿜뿜 두 글자 과연 110분이 도착을 했을 것인지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였을 것인지 이곳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로 여러분들이 모여 있을 것인지 귀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체크 우리는 과연 다음 목적으로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네? 아니면 내일 또 100여 명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곳을 주목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지금 이 시각 9시 17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궁금증이 하나로 모이고 있는 이곳 뽀뽀 라디오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끈 거 아니에요. 시간 아직 안 모였어요. 시간 많이 끄시네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지금 긴장감 고조. It's 긴장감 고조의 목표. 안 그래요. 저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실패하면 짤막하게 담백하게 실패 이러고 넘어가요. 내일 재도전하면 되지. 그죠? 예. 자, 시간을 끄는 거 아니었고요. 이제 적당히 이제 멘트로 긴장감 고조했고, 자 이제 정답이 아니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바로 115분으로 성공. 야야. 아헤이. 예. 뭐는 너무 좋아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뭐 그렇게 막 우리가 막 이 115분 이거 성공했다고 뭐 코들값 떨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500이다. 예, 500. 500 가야지. 예, 500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들께도 선물 나간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참여하라고 동료도 많이 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알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0명이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총 5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 드릴 거고요. 이제 내일은 좀 더 올라가 봐야지. 점진적인 우상향, 우리가 그려갑니다. 아시겠죠? 점진적 우상향, 그려간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니죠.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야. 부품 라디오 이제 시작이야. 가지마!

길길이 정찬 길이 씨의 남편분께서 아, 와이프가 보내라고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예, 오늘 출석 지금 미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이길이 정찬 길이 남편 띠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만 출석 체크하고 길이

와 박정아의 이유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안성진이 찬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유 감사 이행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땀 부르시면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의 이행시를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정숙 씨, 조병래 씨, 반갑습니다. 9722님도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잭이라오 체지에 쓰고 입장하셨네요. 여러분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7월 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26분. 자, 오늘 이행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유 이행시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툭 치고 툭 빠집니다. 예, 치고 바로 빠지는 간단한 이행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래 끌 것도 없어요, 이거. 예, 툭 하고 툭 나갑니다. 자, 이행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씨, 이병욱, 유, 유쾌하다. 자기 입으로. 그래요. 좋습니다. 잘했다. 승기, 증승기, 이, 이, 삼은, 유, 육. 잘하네. 약간 고급 단계인데, 2, 3은 요. 예, 2단을 하네. 최예 원, 2, 이렇게 좋은 나, 유, 유럽 가고 싶다. 나도. 자, 이선하, 2.

이 이로우신 주님과 유 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 잘했어요. 이성훈, 이 이렇게까지 홍보하는데 유 당신은 오늘도 망설이나요? 출석 체크하세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많이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왼손잡이야. 닉네임이에요. 예, 닉네임입니다. 제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 우리 7923님 예, 닉네임입니다. 나는 왼손잡이야. 이 이건수 PD님 창원 극동 방송계의 유 유재석 아니야 왕종근이요. 제2의 왕종근. 자 최예원 두 번째 도전. 이 이기적인 유전자 유 유머까지 갖춘 여자. 예, 좋겠다. 본인 입으로 많이 얘기들 하네. 예,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자 최혜경님 이 이제야 밝힙니다. 유유유유유 I love you. 예. 아, 저, 디지한테 조금 무리였네요. 죄송합니다. 예. 7635님 이 이제 할 수 있어요. 유 유가 있어서. 아, 아 네가 있어서 I can do it. 아, 잘했습니다. 승기승기 증승기세 두 번째 도전. 이 이병욱이 부릅니다. 유 유혹의 소나타. Somebody do it. 띠리띠리 여기 마블 탱킨 이런 거 좀 하지 마. 너무 무리되는 거 하지 마. 아, 아침 안 먹었단 말이야. 예. 자, 도토리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5069님, 이 이렇게 믿음 안에 사는 이유는 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좋다. 5069. 조니영 씨. 사랑의 가슴을 울리는 5069의 이행시 선물 보내드립니다. 땡큐! 5069님 성공! 아이 잘했네. 예,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이유? 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좋다. 아, 좋다. 아, 이게 참 그래요. 예, 참 그래.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예, 좋다고요. 예, 좋다는 말씀 전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자기 이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합니다. 히즈 월십이 찬양해요. 오늘 이행시 한 분 선물 받아가십니다. 5069님 수고하셨습니다.

올여름도 진짜 덥다 진짜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볼래요? 쨍하고 내리쬐는 여름 폭염

마음을 시원케 앱으로 FM으로 어딨어 나 은야로 러멀 서머 올여름도 극동방송과 함께할래요? 시원한 복음의 소리 서머 스페셜.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뿜뿜 라디오 생방송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아침 9시 36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오늘도 코너스기 코너, 작은 코너, 코너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코너 시간, 주인의 우리네는 텔레파시 게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J가 그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가운데에 보기를 4개를 드릴 겁니다. 그 4개의 보기 중에 과연 DJ는 어떤 보기를 고를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요 새하얀 A4 용지에 보기

악기 중에 하나를 쓸 거예요. 과연 DJ가 쓴 것은 무엇일지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오늘의 상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7월 중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거실 탁자에 마주 앉은 아내와의 여름휴가 가족회의. 아내는 우아하게 조식을 먹고 싶다며 눈빛을 보내고 있고, 거실을 뛰어다니는 꼬맹이는 무조건 물속에 들어가겠다고 난리 브루스 윌리스. 자, 과연 우리 가족의 첫 휴가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첫 휴가지 골라보자고요. 1번, 아내의 평화를 위해 나의 지갑을 바친다. 시원한 에어컨과 남이 해주는 밥. 1번, 호캉스. 아니야, 우리 아이, 아빠는 이미 방전이란다. 문 열면 바로 물놀이 할 수 있는 그건 풀빌라. 무슨 소리야, 여름엔 뭐니 해도 자연이지. 짐 바리바리 싸들고 떠나는 감성 캠핑장. 솔직히 여기가 제일이지. 4번 처갓댁. 자, 1번 호캉스, 2번 풀빌라, 3번 캠핑장, 4번 처갓댁. 과연 건디의 휴가지는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얼른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DJ와 같은 걸 고른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코너스키 코너 작은 코너코 코너 시간 오늘 텔레파스 게임 함께 달려봤습니다. 오늘 휴가지를 고르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자, 과연 저는 어떤 휴가지를 골랐을까요? 1번

호캉스, 2번 풀빌라, 3번 캠핑장, 4번 처가댁 중에 과연 디즈니는 무엇을 골랐을지 저와 똑같은 걸 고르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네, 이렇게 적어놨는데 과연 무엇을 적었을지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이래 저의 DJ의 뭐 성향과 뭐 이런 것들을 저기 염두에 두고 고르세요. 답을 고르십니다. DJ는 애정이 많으신 분이니까 4번 아니겠어요? 처가댁 아니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캐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DJ의 성향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하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재미니까. 재미입니다, 재미. 자, 과연 DJ는 무엇을 골라, 네, 이거 골랐다고 거길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거는 재미입니다, 재미. 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DJ는 무엇을 적었을지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바로 캠핑장이었습니다, 캠핑장. 캠핑장. DJ는 캠핑장을 적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캠핑장 적으신 분이 진짜 많지 않습니다. 예, DJ는 캠핑장을 정말 우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 그냥 적은 거예요. 캠핑을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적은 거고, 제 안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캠핑장은 절대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여기라도 이거 상황극에서라도 한번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캠핑장을 적었습니다. 예, 캠핑장 정확하게 DJ와 디디다도 디다도 맞춰주신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묘한 그 말씀. 몇몇 분들께서 정말 알 수가 없는 DJ네요. 기준이 없는 남자네요. 예. 기준이 없는 게 내 기준이에요. 나의 길과 미. 자, 2999님, 와이프 속도 모르고 그거 다 준비하고 밥 차리고 치우는 거 건디가 다 할 거요. 재미예요, 재미. 예. 너무 진지하게 안 갈 거예요. 캠핑 안 가요. 아름답고 캠핑은 못 가겠어.

0: 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함께 하면서 1부 마무리 해봅니다. 2부도 재밌을 거예요. 함께 해요. 서머 스페셜. 뜨거운 여름을. 원한 찬양과
1: 생명의 말씀을
0: 극동방송으로. 자,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도 얼른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약간 인사가 길어지는 게 못 만날 것 같은 분들이 몇몇 계셔가지고. 아니지, 기분 탓이지. 이따 또 만나요. 알았대. I will be back.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0절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라는 제목 아래서 몇 가지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첫 방향을 정할 때부터 발라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출발할 때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방향을, 방법을 잘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것저것 잘 가려서 가장 빨리, 가장 평안히 도착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다음은 주저하지 말고 곧장 그 길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가령 부산에서 서울을 다녀와야 한다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으니 그 다음은 항공으로 갈 것이든지 열차로 갈 것인지 승용차나 대중교통으로 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면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서울로 갈 수 없습니다. 우선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탑승하는 곳까지 가야 하고 서울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스텝들이 있다면 그 스텝들을 잘 점검해서 일에 능률이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른 결정이고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향과 의롭고 진실한 길을 곧장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선택한 후에도 이것저것 가리고 이해타산을 따진다면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처음 바른 길, 옳은 길,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합당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확신을 버리고 인생의 깊이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 방향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찾을 수도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하고 찾은 대로 망설이지 않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거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 간다면 큰 낭패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의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이라는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승무원이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표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연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군. 이 사람들 모두 큰일 났어 라고 주절대는 것이었습니다. 이었고 승무원의 기차의 한 칸은 모두 검사하고 나서 그는 큰 결심에 차인 듯한 모습과 어투로 승객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모두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셨으니 다음 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후 기차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기차는 여러분들을 브뤼셀행 기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실 기장 에브리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차는 분명 브뤼셀로 가는 기차였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차를 잘못한 것은 승객이 아닌 승무원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승객 모두가 브뤼셀로 가는 기차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 이거 내가 기차를 잘못 탔나? 라고 생각해 볼 것인데 이 승무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기차이었기에 망정이지 그 승무원이 운전하는 차였다면 그 승객 모두는 브뤼셀이 아닌 그 반대의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역사도 혹시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그

0: 여기를 찾으신 여러분은 건다행입니다. 분명히 출발할 때에는 그 목적지와 방향을 잘 확인하고 정해야 합니다. 소홀하게 대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고 모든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결단하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 지치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향유자가 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646-2289, 646-228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3: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4: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이 시간 창원 경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천하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여, 지난해 여름 갑작스런 장마폭우로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의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가올 장마에 잘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동북아 중심의 우뚝 서는 창원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기업을 붙드시고 특별히 성도의 기업에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 부어주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창원 경남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모든 기관이 활발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소서. 창원 경남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여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 주소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경기 침체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창원 경남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땅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메들리로 들려드리면서 7월 9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2부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당신의 청취 기다리고 있시오. FM 98.1MHz 신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청취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뿜뿜 라디오는 문자 참여는 재미가 있는 그런 라디오다. 이런 말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 쓱 전해드리면서 언제든지 DJ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네. 샵 0981번으로 연락 주시면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채팅이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그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라는 그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을 잘 통과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시면 좀 더 이렇게 접근이 편안해요. 예,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회원가입이랑 뭐 이런 거 한 거 나면 청취는 뭐 회원가입과 상관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 참여는 회원가입에 한번 하셔야 되고 이제 자동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두시면 아주 어디서나 전국 어디서나 해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뿜뿜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문자도 소통도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한번 시간 날 때 또 여름 휴가 기간에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번 회원 가입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에 무슨 회원 가입이야? 예, 금방 하니까 예, 한번만 통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병욱 씨, 오늘의 사설 합창단 매달려라고. 사설이 아니라 우리 공식 합창단이에요. 우리 극동방송의 전속이 합창단. 예, 오늘은 뭐 국립이도 사설이도 아닙니다. 전속이 합창단,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찬영 씨 함께하고 있고 김화경님, 거가대교 해저터널 아닙니다. 와, 잘 들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거 봐. 예, 바닷속에서도 들린다? 응?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면요 바닷속에서도 들려. 바닷속에서도 기가 막힙니다. 예, 깨끗하게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고음질로 함께 하실 수 있다. 이게 그 음질을 나타내는 그 저기 그 숫자가 있잖아요. 기질 단위가 있잖아요. 그게 그 이거예요. 몇 그게 그거죠? 고음질이죠? 아시는 분들 빨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J 좀 막혔으니까 빨리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 자, 장병현 씨, 건수 PD님,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늦었어요. 예. 많이 늦었고, 그리고 방송 중에는 이렇게, 못 마십니다. 마시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커피는 이제 그 목을 좀 이렇게 그 성대를 조금 이렇게 말라붙게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참고예요. 참고하세요. 참고. 다음에 뭐 어디 발표하실 일 있으면. 그래서 물이 좋습니다. 물.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게 그 나의 어떤 그 에? 내 기관과 나의 신체 내에 있는 그 기관들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뭔가 기포가 생기고 이렇게 뭔가 수압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꾸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꼬럭꼬럭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하기 전에는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입니다. 예, 직전에는 잘 안 마시는 편이고 꼭 마셔야 된다 할 때는 입안만 이렇게 적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녹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 녹음 오시는 분들이라면 그 꼬르륵 소리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물 많이 마시면 그렇게 돼요. 참기름 드세요.

미끄러지듯이. 아, 좋네. 고맙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김호명님께서 해주셨는데, 김호명님이 우리 뿜뿜라디오 들으시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제가 이름 불러드리잖아요. 이름이나 뭐 닉네임 불러드리는데 그게 약간 이제 이름만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부르면 그게 약간 좀 공허한가 봐. 그래서 요청을 하세요. 우리 김호명님은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호호호호명으로 예 불러주세요. 김호호호명님 예 이거 좀 어렵네. 김호명이에요.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명이님 예 이렇게 앞으로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청취자분들을 놀리는 게 아니에요. 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달래. 우리 삶의 하늘의 장치를 희한하지. 예. 여러분들의 취향이 너무나도 이제 DJ스러워진다라는 뜻. 하여튼 뭐 또 요청하실 분들은 요청하세요. 예. 자, 길길이 정창 길이띠 남편이랑 닭갈비 먹으러 춘천 갑니다. 김포에서 춘천. 와, 닭갈비 먹으러. 아, 얼마나 맛있어야 되는 거야 닭갈비가. DJ도 닭갈비 진짜 좋아하는데 예. 어디 맛있는 데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 브라운 현주 황현주 누르 황현주 야 아, 브라운 월십 곡을 띄워드리니까 브라운 현주 씨가 오네. 잘했어요. 성남은 지금 하늘에 구멍 난 것 같습니다. 이 폭우 속에 우리 남편은 태백으로 수련의 장소 답사 갔습니다. 무사 귀환할 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위험하거든요.

자, 로이스는 내일 자녀랑 1박 2일로 서울 가신다고요. 메가시티 서울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황현주의 닭갈비는 그 김해 그 먹자 골목에 있는 춘천 닭갈비가 맛있는데요. 춘천에서 먹는 춘천 닭갈비보다 김해에서 먹는 춘천 닭갈비가 더 맛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엽대요. 안녕하세요. DJ 건이에요.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찬양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15초만 불러주면 되는데. 아, 무슨 찬양 부르면 되냐고요? 생각나는 걸로. 아무 찬양이나 일단 부-

0: 구우면 맛있지. 자, 여러분들의 육성 찬양을 들어보는 코너, 아무 찬양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DJ가 전화를 걸 거예요. 100% 노 사전섭외 즉석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받으시면 DJ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찬양 불러주세요. 그때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15초만 찬양을 불러주시면 성공 선물을 보내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아, 이 시간만을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나도 DJ랑 전화 연결해가지고 나도 찬양 한 곡 불러보자 라고 굉장히 맘먹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전화가 잘 안 간다 그래요. 예,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놀라지 마시고 지역번호 055-9810으로 끝이 나는 전화, 아, DJ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전화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의 찬양을 들어보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첫 번째 전화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만나봅니다. 이분께 전화드립니다. 띠또띠 또또띠또또또띠띠띠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어떤 분이 받으실지 만나봅니다. 어, 설레 설레, 이때가 제일 설레. 나예요. 전화 받아줘요. 이번엔 당신 차례. 멘트가 떨어졌는데. 여보세요?
1: 아, 나 못 살아.
0: 아, 나 진짜 못 살아, 진짜. 아, 나 진짜. 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나예요, 나.
1: 전 PD.
0: 아, 나 전화 안 받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진짜.
1: 아, 나 진짜.
0: 아, 진짜. 아,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1: 알죠.
0: 예, 여기는 뿜뿜 라디오고요. 저는 DJ 건이, 당신의 DJ 이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소리 질러!
1: 예!
0: 아야. 아, 오늘 첫 전화 연결, 아, 당신에게로 갔네요. 아, 전화 받으시면.
1: 네, 감사합니다.
0: 당신은 뉴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김해에 있는 윤미호라고 합니다.
0: 미호, 미호, 윤미호. 구미호 아니죠? 윤미호. 지금 전화 연결이.
1: 네, 윤미호.
0: 어, 됐습니다. 어, 미호 씨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1: 네.
0: 무슨 미자에 무슨 호 짰어요?
1: 아름다운 미에.
0: 어머 세상에.
1: 좋을호.
0: 아, 아름다우니까 좋지. 예, 그렇죠? 예, 아름답고 좋고. 난리 났다, 아주 그냥 미호 씨. 혼자 그냥 다 가졌네, 아주 그냥. 예.
1: 아,
0: 목소리도 어쩌나? 아름답고, 목소리도 좋고, 아주 그냥. 예.
1: Thank you.
0: 예, thank you. 영어도 좋고. 아, 난리 났다. 미호 씨.
1: 네.
0: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1: 아, 사무실입니다.
0: 아, 사무실이에요?
1: 네.
0: 지금 우리 지금 동료 직원분들이 함께 지금 듣고 있습니까, 지금?
1: 아니요, 혼자 있어요. 아, 혼자.
0: 혼자 있는, 아, 나만의 무대로 이제 빠져나오신다고 좀 시간이 걸렸구나.
1: 네.
0: 아, 그랬구나.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있는데요?
1: 사무실이에요.
0: 아, 사무실. 아니, 어,

0: 사무실에서 빠져나왔다면서요?
1: 아니요. 사무실 혼자 있어요.
0: 아, 사무실 사무실에? 혼자 있어요?
1: 네.
0: 아,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혼자 있는 사무실에 어떤 뭐 매력, 어떤 게 있습니까?
1: 일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0: 아, 일을 안 해도 된다. 지금, 혹시 사장님이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1: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 안 믿어요.
0: 아, 예수님을 안 믿는다. 좋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럼 목표가 하나 생겼네요. 우리 사장님, 네. 뿜뿜 라디오 방송에 쓱 물고 오시면, 아, 표현이 좀 그랬네요. 데리고 오시면, 네. 제가 바로 우리 사장님께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대답이 상당히 공허하네요, 미호 씨. 예,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1: 네,
0: 대답이었어요.
1: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0: 예, 그래요, 좋습니다. 미호 씨.
1: 네.
0: 예, 오늘 미호 씨의 그 육성 찬양을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괜찮아요?
1: 네, 괜찮습니다.
0: 아, 야, 자신감이 있다. 예. 아, 됐습니다. 이거 아니죠? 좋은 거죠?
1: 네, 고! 네.
0: 아, 좋습니다. 영어 많이 쓰시는, 어디, 영어권 국가에서 살다 오셨어요?
1: 아니요. 김의 토박이입니다.
0: 아, 김의 토박이고, 좋습니다. 네. 뭐, 땡큐의 고에 아주 좋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 찬양도 과연 좋을 것인지 기대를 해 보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목소리 너무 좋다고.
1: 오, 감사합니다.
0: 예, 예, 기대가 된다고 지금 얘기들을 남겨주고 계세요.
1: 아, 뭐 부르지?
0: 아, 지금 약간 지금 선곡 중이셔가지고 지금 DJ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자 선곡 완료됐습니까? 어떤 곡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1: 아, 얼마 전에 들었죠. 나의 사랑하는 책.
0: 나의 사랑하는 책.
1: 네.
0: 아, 좋다. 아, 좋은 책. 나의 사랑하는 책. 그러면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호, 아름답고 좋고 아주 그냥 혼자 난리난 우리 욕심쟁이 미호스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드릴게요.
1: 네.
0: 액션.
1: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0: 귀하다
1: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0: 빰빠라밤
1: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0: 성공! 아, 잘했습니다 미호 씨.
1: 감사합니다.
0: 아, 목소리가 약간 조금 그 추구하는 네. 음악 스타일이 약간 말하듯이 하는 부르는
1: 아, 그랬나요?
0: 그런 거네.
1: 예. 해도 되나요?
0: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렇게 좋았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은 아, 좋다.
1: 예. 떨려요.
0: 아, 떨려요. 많이 떨려요.
1: 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떨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1: Thank you.
0: Yes. 저 미호 씨.
1: 네.
0: 제 실례가 아니면.
1: 네. 예,
0: 사랑해요 뿜뿜 라디오 한번 해줄래요? 약간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처럼 그 느낌으로 네. 예,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큐.
1: 사랑해요 뿜뿜. 사랑해요 뿜뿜 라디오.
0: 미호 씨.
1: 네, 안
0: 돼. 아, 뿜뿜 라디오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혹시?
1: 네, 얼마 안 됐어요.
0: 아, 얼마 안 됐고. 아, 그래 프로그램 아니, 제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1: 뿜뿜. 예, 뭐지?
0: 미호 씨.
1: 네.
0: 뭐 뿜뿜만 알면 되지 뭐. 예, 너무 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미호 씨 땡큐.
1: 땡큐.
0: 해버 나이스 데이.
1: 바이바이.
0: 아, 고맙습니다. 미호 씨.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예. 마지막은 굉장히 예의 바르게 예, 안녕히 계세요라고 마무리 해 주셨는데 아, 재밌는 분이네. 우리 미호 씨가 아, 재밌는 분이에요. 제가 그 어쩌게 하다가 미호 씨 번호가 확 눈에 들어왔냐면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어요. 저도 윤병호 말고 윤별호라고 불러주세요. 저 여자예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조남이 윤별호 씨인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었네. 윤미호 씨. 윤별호는 왜 윤별호로 한 거야? 에? 왜 윤별호로 해달라고 한 거야? 앞으로는 윤미호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호스에게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아, 오늘 뭐 재밌는

0: 분들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 자, 다음 분 만나봅니다. 아, 다음 분 어떤 분 할지 골라야 돼요. 제가 골라야 됩니다. 랜덤.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다음 육성 찬양. 누구의 육성 찬양을 들어볼 것인지. 아, 갑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과연 전화를 받으실지요? 자, 오늘 아무 찬양, 여러분들이 육성 찬양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아, 나예요.
2: 예, 근디님.
0: 아, 반갑습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네. 전반적으로 전화를 받으시는 타이밍이 조금 느리네. 예, 우리 예, 아. 두 번째 전화 연결분도 DJ가 끊으려던 차에 지금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품품 라디오.
2: 예, 예, 듣고 예. 있습니다.
0: 아, 지금 듣고 계셨군요. 자, 어디에 예.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경남 창원에 사는 김호명입니다.
0: 아! 아, 우리 김호명님.
2: 맞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김호명님.
2: 예, 반갑습니다.
0: 예, 예. 아니, 왜 본인 이름을 김호명으로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2: 아, 평범한 거는 싫어합니다.
0: 아, 평범한, 아, 평범함을 거부하는 남자. 김호명. 아, 예. 예. 평소에 그러면은 좀 그 이름, 뿜뿜 라디오의 닉네임 말고도 평범을 좀 거부하시는 어떤 그 일례가 있습니까?
2: 그렇진 않는데. 예. 유독 뿜뿜 라디오에서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0: 아, 유독 뿜뿜 라디오에서는 제가 평범하고 싶지 않다.
2: 예,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유, 아니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뿜뿜 라디오에서는 왜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특이하고 싶으세요?
2: 아니, 모든 분들이 예. 너무 재미가 있으신데.
0: 예, 예.
2: 예, 그 즐거움을 서로 맡기하기 위해서
0: 아,
2: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싶습니다.
0: 우리 뿜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진짜 재밌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죠?
2: 맞습니다.
0: 예. 우리 호로로명 씨도 재밌잖아요.
2: 아니요. 맞습니까? 아, 제가 그 퀴즈 대회 같은 데 항상 오답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0: 예, 예.
2: 항상 제가 송구합니다.
0: 아, 재밌는 오답을 못 보내서 송구하다고요?
2: 맞습니다.
0: 아, 괜찮습니다. 그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2: 네, 정답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정답을 못 보내서 오답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답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2: 아, 그래서, 맞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닉네임이 재밌잖아. 예.
2: 아, 그러니까 하나를 뭐 하나를 발굴을 해야 될 거예요.
0: 아, 그렇네요. 아, 틈새 네, 시장을 노렸네요. 김 호로로명 씨가.
2: 맞습니다.
0: 사실은 이제 우리 호로로명 씨는 이제 앞으로는 본인의 에너지를 투입 안 하고도 웃긴 거잖아요.
2: 아, 항상 그렇게 자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제 DJ가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지 호명 씨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노력해 가지고 호명 씨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2: 맞습니다.
0: 너무 당당하게 말씀이라 하니까 네, 저희가 뭐 드릴 말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호명 씨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0: 자, 호명 씨 오늘 지금 어떤 코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2: 예, 찬양을 불러야 되는 줄 알고.
0: 아, 육성 찬양. 우리 호로로명 씨가 예.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찬양 어떤 게 있습니까? 딱 생각이 드는 찬양.
2: 아, 찬양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0: 내 영혼의 햇빛이니. 아, 그 찬양.
2: 네.
0: 좋습니다. 우리 호명 씨의 육성 찬양. 내 영혼의 햇빛이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2: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의

0: 그 밝은 얼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한 바퀴 더 돌렸는데 예 우리 프로명 씨가 아 잘 안 들렸네요. 예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예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너무 멋진 무대 만나봤습니다. 이 찬양을 예,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뭐 까닭이 있으십니까?
1: 아 제가 원래 이제 불신자로 살다가 예, 예. 이제 제 그 한 사람하고 손수민 집사입니다.
0: 어 예예 예.
1: 예 그 손집사하고 그다음 우리 애들 딸들이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도대체 왜 이렇게 가자고 하는지 의문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갔는데 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는 솔직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찬양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영혼의 원충이거나 이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게 사실은 노래를 못 부르지만 찬양이 듣고 싶어서 가기 시작했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예, 그게 예,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0: 아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말씀,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우리 김호로명 씨. 야, 이게 너무 이게 그 선곡의 이유가 너무 좋다.
1: 아, 네. 예. 그래서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아. 호명 씨도 물론이거니와 딸들도 이제 또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고.
1: 네, 맞습니다.
0: 야, 할렐루야네요. 정말로. 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손수민 집사님. 네. 네. 아,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네. 아,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면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한 또 그 사랑하는 아내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음성 편지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와 또 사랑을 가득 담아서 남자의 편지 띄워 네. 주시지요.
1: 아, 경제적으로 뭐 부유하지 못한 남자 만나서 참 고생이 많았고 늘 우리 애들이 저렇게 밝게 자랄 수 있는 거는 다 당신의 그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0: 그 사랑.
1: 있습니다.
0: 사랑해.
1: 사랑합니다, 손수민.
0: 아. 남자의 진정 어린 고백. 아, 우리 아내에게 잘 가 닿았을 겁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또 일과 끝내고 만나시면 예, 또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호명 씨 고맙습니다.
1: 수고하세요.
0: 고맙습니다. 이야이야. 행복하세요. 이야이야.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우리의 소망이
0: 자 찬양 들으신 이후에 오늘 아무 찬양 또 당신의 찬양을 들으러 찾아갑니다.

0: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아침 붐붐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39분이고요. 아무 찬양 코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0% 노사전섭외 즉석에서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DJ가 찬양 한 곡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릴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15초만 육성 찬양을 불러주시면 성공, 선물을 보내드리는 그런 행운의 코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미호 씨와 김호명 씨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또 아주 기가 막힌 찬양들 불러주셨고요. 자, 다음 분 어떤 분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죠. 띠또띠 또또띠 또또띠따띠. 자, 들어갑니다. 다음 분. 자, 오늘 100% 지금 전화 연결되고 있거든요. 좋다. 아, 느낌이 좋아. 자, 9810으로 끝나는 전화번호 나예요. 디서입니다. 전화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0: 네, 저는 뿜뿜 라디오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쟁이쟁이 방송생이 당신의 DJ, DJ건이 이건수라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오, 제 목소리 알아듣겠어요.
0: 알아듣겠어요? 지금 많이 꾸몄는데.
1: 아니요. 여보세요? 예,
0: 나요, 나.
1: 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에요,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 연결 되셨어요.
1: 나.
0: 소리 질러!
1: 아. 소리 질러봐요.
0: 아, 지금 라미네이션 떨어진 거 아니에요?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예.
1: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0: 아, 지금 어디인데 지금 옆 사람이랑 지금 호응까지 지금 유도하고 계세요?
1: 아, 오늘 제가. 저번 주까지 일을 하다가 네네. 이번 주부터 쉬고 있어가지고
0: 네.
1: 애들 데리고 놀러 간다고 애들 체험학습 다 신청했거든요.
0: 아, 자녀들과 함께 그럼 체험학습 중이군요.
1: 네, 이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0: 아, 오늘 어디 갈 건데요?
1: 저희 통영이요.
0: 통영?
1: 네네.
0: 아, DJ 통영 좋아하는데.
1: 오, 제가 대신 열심히 놀아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예.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했네. 저기,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세계로교회에 다니는 오은정 권사라고 합니다.
0: 은정이 오은정이 권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유, 이 방송 좀 해보신 분 같은데.
1: 네, 좋아라 합니다.
0: 아,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 오은정이 권사님. 아, 지금 옆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를?
1: 아주 부끄럽게 봤습니다.
0: 아, 엄마 왜 그래? 왜 저래? 이러면서 그죠.
1: 네네, 진짜 정말 그 표정으로 저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0: 아니야. 얘들아, 엄마가 얼마나 지금 자랑스러운 지금 순간인데 지금 350만 청취자분들이 지금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규, 예, 자랑스러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네. 자, 우리 오은정이 권사님.
1: 네네.
0: 아니, 뿜뿜 라디오는 평소에 좀 즐겨 들으세요? 어떠세요?
1: 아, 항상 고정입니다.
0: 항상 고정. 한 거구나.
1: 네네네. 그 시간이 맞으면 이제 항상 듣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설교도 또 설교 듣고. 항상 뭐 제 차에 고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0: 야, 언제부터?

0: 들으셨어요?
1: 듣기 시작한 지는 꽤 된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0: 한 몇 년 되셨구나.
1: 네네네네.
0: 근데 문자가 8개밖에 안 보내져 있네.
1: 아, 제가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 이제 출근할 때 듣고, 운전 중에 듣고 이래서.
0: 아, 그렇군요.
1: 네네. 오토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날이라서.
0: 예.
1: 하루 잠깐 쉬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그래서, 네, 보낸 거라서. 맞아요. 오, 이렇게 연락 좀지. 오, 예.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내주니까 또 DJ랑 전화 연결도 되고 이러잖아, 그죠?
1: 네네네네. 생각도 못했네요.
0: 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문자 한 네네. 번도 안 보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와,
0: 그분들께 어떻게 한번 동료에 한번 그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1: 아, 네. 제가 다른 방송에도 여러 번 문자를 보내봤는데 잘 안 걸립니다. 근데 기독교 방송은 잘 걸립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파이팅!
0: 선물이 잘 걸린다. 선물이 잘 걸린다. 소개가 잘 된다.
1: 아, 그렇죠. 소개가.
0: 아, 소개가.
1: 말고, 소개가.
0: 선물이
1: 네네.
0: 잘 걸린다 말고 소개가 잘 된다.
1: 소개가.
0: 예.
1: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주 안에서 호흡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예.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어디 문자 보내보셨었어요?
1: 그냥 왜 이런 시중 방송들 기억 안 납니다. 그냥 이제
0: 시중 방송
1: 퀴즈 나오면 내가 안다 싶으면 보내고 뭐 이래서 그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그나마 고정으로 듣는 건 기독교 방송밖에 없어서.
0: 에이!
1: 네네.
0: 아이 좋다.
1: 아,
0: 예, 네. 우리 오은정이 권사님이 많이 돌아왔는데 어쨌든 멘트가 마무리가 되네요. 극동 방송만 고정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들
1: 네네.
0: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1: 네,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 그 찬양을 한 곡 불러주세요, 이제.
1: 찬양요? 찬양 너무 잘하는데 뭐 불러드릴까요?
0: 너무 잘한다고요?
1: 네, 너무 잘합니다.
0: 야. 아니, 본인이 생각하시는, 나 이 곡 자신 있다 하는 곡 있어요?
1: 저번에,
0: 예.
1: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앞부분 노래 부르면서, 그 노래 맞추는 거 있었잖아요.
0: 예.
1: 예, 그때 이제, 신호함이 나왔더라고요.
0: 아, 1초 촬영 퀴즈에?
1: 네네네네네네네.
0: 아, 맞아. 신로함 했죠. 예.
1: 네네. 그거 하고 싶습니다.
0: 아, 신로함 한번 가볼까요?
1: 네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실로암 우리 부산 세계로교회 오은정이 권사님이 육성으로 부르는 실로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반주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원, 투, 쓰리, 포.
1: 어두운 밤에
0: 서.
1: 캄캄한 밤에

0: 오주파미였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오주여 가야지. 오주여.
0: 너무 높아요. 오주여 너무 높아요.
1: 내가 시작하는데 이거 높은데 싶더라.
0: 그쵸, 알아서 예. 낮은 부위에서 적당히 끊어주는 센스가 있습니다.
1: 아, 방송을 잘 아는 분이네.
0: 네, 네, 네.
1: 아, 좋습니다. 근데 약간 좀 아쉬우니까 우리 키를 좀 네. 낮춰가지고 어주여 네. 한번 갈게요. 예, 오주여 가볼게요. 네, 잡아보세요. 차도 한번 잡아볼게요.
0: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1: 예.
0: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1: 감사.
0: 내게 주심을
1: 여리 먹어 저리 먹어.

0: 부서 안에
1: 서거. 야, 좋다.
0: 아, 형님 부끄러워합니다 지금.
1: 아, 아니 뭐 자녀들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아, 우리는 너무 좋네요.
0: 아, 아, 감사합니다.
1: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다.
0: 예. 네. 반주가 잘 나왔을까요?
1: 아,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아, 예. 그래요? 지금 뭐 다들 그냥 으쌰으쌰하고 좀 난리 났어. 그냥 쏴쏴하고.
0: 아, 각계전투 이거 너무 좋습니다.
1: 아, 야, 각계전투도 알아. 와, 우리 오우정인 원사님 대단합니다.
0: 네.
1: 자, 다음번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가지고 라이브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불러.

0: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유 영광입니다.
0: 아 예, 조만간에 한번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우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네네. 그 아이들도 우리만큼이나 수고했잖아요. 이 순간을 지금 견디느라.
1: 네.
0: 예,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의 편지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편지. 네. 아, 뭐 원래 바로 앞에 있을 때 음성 편지 띄우는 거예요. 자, 진심을 다해서 큐.
1: 정혜, 영인이, 혜진이, 유진아, 사랑해. 아, 애들이 익명으로 해달랍니다. 익명으로 해주십시오. 네.
0: 아니, 지금 생방송으로 다 나갔어, 지금.
1: 땡땡땡 처리해주세요. 땡땡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그 가정을 이루고 꿈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길 바란다. 아멘.
0: 아, 사랑한다.
1: 사랑한다는 매일 합니다.
0: 아, 야. 자, 뽀뽀도 한번 해주세요, 뽀뽀.
1: 뽀뽀도 매일 합니다.
0: 뽀뽀, 소리 들리면 통과. 뽀뽀, 뽀뽀. 아, 야. 야, 한 명만 했어. 예, 뽀뽀를 한 명만 했는데.
1: 아니야, 잘했습니다.
0: 예, 예. 다 해주시고 말고. 아, 야, 너무 기분 좋은 만남,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네.
0: 오늘 또 체험학습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기 인증샷 하나 내일 한번 보내주세요, 방송 시간에.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 그러면 예. 가가지고 인증샷 바로 보내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아, 네, 통영의 곳곳을 감사합니다. 잘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 네, 수고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1: 네, 행복하십시오.
0: 예. 아, 너무 유쾌한 만남. 우리 부산 세계로교회 오은정희 권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야, 너무 시원하네. 약간 DJ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 아, 너무 시원한 만남.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그 연결이, 세 분이 됐는데, 세 분 다, 아, 너무 기분이 좋네. 아, 자, 우리 김화경 님도, 이래서 이 방송 듣습니다. 힘이 돼요. 오늘 아침부터 기분 울적했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 에너지가 우리 이 세 분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다른 게 아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

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주세요.

0: 네, 26년 7월 9일 목요일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숙입니다. 지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렸죠. 26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감사한 내용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만 해도 감동이고 눈물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는데요. 살아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던 좋은 분들이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이미 곁에 계시지 않는 분도 계셔서 계실 때는 나에게 소중한 분이셨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는 깊은 감사를 깨닫는 시간을 또한 가져보게 되었고요. 청취자 모든 분들께도 늘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이 계시죠. 고맙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또한 가져보았습니다. 역시 혼자보다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도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바로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0981, 샵 0981 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혹 번호 공개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도 제목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에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 목사님 왜 코를 훌쩍훌쩍 비염이세요?
1: 네네 좀 괜찮습니다.
0: 괜찮아지셨어요. 참 다행입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시면 우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들마다 교우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소망기도 하나님 귀한 청취자들 동역자들 하나님 아멘. 지난 6개월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장애물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로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

0: 절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 아멘. 모든 직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간구하는 귀한 시간 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찬양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0981번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178님인데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빠 강봉철님, 언니 강나영님, 남동생 강간효님, 여동생 강아름님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설 수 있도록

0: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가족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소원인데 네. 또 가장 좀 힘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런 자리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또 가정이 구원이 되면 서로가 힘이 되고 중보를 네, 하고 맞습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 네.
1: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 아,
1: 네. 9178님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 강봉철님 또 이렇게 언니 우리 강나영 자매 또 동생 강아름 또 남동생 강관현님 하나님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0: 아버지.
1: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신 주님
0: 아멘.
1: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연다면 그곳에 아버지.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오랫동안 참 이렇게 아버님과 형제를 위해 기도했사오니 이제 하나님 때가 이런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반드시 하나님 때 구원하겠지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9178님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 이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0: 아멘.
1: 또 하나의 요배 가정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0: 아멘.
1: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찬양하는
0: 아멘.
1: 정말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네, 8522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들이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1: 네, 아멘.
0: 어머니가 간절하시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1: 요즘 이제 맥주감사절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0: 예.
1: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지만
0: 네.
1: 또 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0: 네.
1: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0: 네.
1: 살아가는
0: 아멘.
1: 것도 이 땅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0: 아멘.
1: 은혜, 은혜인데
0: 예,
1: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이게 에베네셀이라는
0: 아, 네.
1: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다.
0: 아멘.
1: 그것은 주신 은혜의 감사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도우실
0: 네.
1: 거다.
0: 아멘.
1: 여기까지도
0: 아멘.
1: 왔는데 저기까지는 안 도우시겠나. 오늘 8522님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는데 여기까지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이끌으신 주님께서 이번 하나님 또 이렇게 취업도 하나님 인도하실
0: 아멘.
1: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님 하나님 기도를 제목을 아뢰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백했던
0: 아멘.
1: 것처럼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멘.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장성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는 동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하시고
0: 아멘.
1: 앞으로도 요와 샬롬 니시로 하나님의
0: 아멘.
1: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특별히 아들이 회사에 아, 면접을 보러 갑니다.
0: 아버지.
1: 여러 가지 잘 준비되었지만 그렇지만 또 면접을 본다고 할 때 마음의 떨림도 있고 또
0: 주여.
1: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0: 아멘.
1: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0: 아멘.
1: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0: 아멘.
1: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0: 아멘.
1: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0: 아멘.
1: 또 내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복음만이 아니라 오늘 직장 복음만을 위해 나가는 아들의 입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할 말도 주셔서
0: 아멘.
1: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면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0: 아멘.
1: 은혜의 제단에 또
0: 아멘.
1: 하나의 기념단을 쌓는
0: 주여.
1: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네, 다음은요. 0157님인데요. 친정아버지가 메니에르병으로 집에만 계신데 며칠 전 씻겨드릴 때 귀에 물이 들어간 이후로 그나마 들리던 한쪽 귀마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귀를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버겁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 가정의 모든 환경을 형통하게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뭐 우리가 사모님도 교회에서 메니에르병 예, 네. 겪는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0: 네.
1: 아 이게 표시도 안 나고
0: 예,
1: 참 본인은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0: 아, 네.
1: 뭐 들면 깨병불 같은데 본인은 너무.

0: 너무 힘들고 뭐 어떻게 일상을 하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균형감각에는 모든 게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최근에 또 이렇게 물이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상태가 또 이렇게 악화된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서 돌보는
1: 아,
0: 어머니도
1: 네, 뭐,
0: 그 아무래도
1: 성도님께서.
0: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짜증도 날수 있고 그러니까
1: 아유,
0: 어머니는 어머니 대로 원래 아픈 사람보다 옆에 있는 분이 더 힘들다 그러거든요. 네, 강건함 주셔서 이번 기회에 서로 부부간에 더 많은 사랑을 하고
1: 아멘,
0: 또
1: 아멘.
0: 축복의 시간 또 하나님이 야,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귀신들린 자를 치유한 것처럼
1: 아멘,
0: 그런
1: 아멘.
0: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1: 주여.
0: 감사합니다. 0157님, 친정 아버지 메니에르병으로 인하여 지금
1: 네.
0: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계신데 며칠 전에는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잠이 쉽게 될때 귀에 물에 들어가는 이유로 한쪽 귀 완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1: 주여.
0: 가운데 있을 때 아버님도 힘들지만 또 아버님이 너무나 힘드니까 또그 옆에서 간호하는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는
1: 아버지.
0: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정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1: 아멘.
0: 가정으로 세우시고
1: 아멘.
0: 0157님 이 어머니와 아빠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이 땅에 태어나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고통이 이 가정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어려움 때문에 아버님이 영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정말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말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시고 어머니도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아빠가 또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줄 때도 도리어 넉넉히 이겨내므로 가정의
1: 주여.
0: 이번 기회를 통해 스트레스가 아니라 더 기쁨이 있고 축복이 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일은 하나의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1: 주여.
0: 만져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저희들이 기도하고 0157님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님과 어머니가 함께 일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이 애니메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리어 묻고 그 앞에 그 말씀을 찾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부흥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정에 이런 걱정 근심들 고통들 다 떠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되 아버님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은요, 2480님 기도 제목인데요. 췌장암을 앓고 있는 언니 김미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오늘도 언니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0: 네, 병이라는 것이 내게 왔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1: 아,
0: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1: 아,
0: 됐는데
1: 네.
0: 이제는 이 다음 단계가 하나님 물론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2480님의 언니가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러면 하나님
1: 주여.
0: 살아계신다. 안 고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연약하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1: 맞습니다.
0: 마음으로
1: 맞습니다.
0: 기도하고 어쨌든 이렇게 언니도 갈급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들으러 참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 아멘. 맞습니다.
0: 그런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1: 아멘.
0: 아버지 감사합니다.
1: 주여.
0: 282480님, 하나님 언니 우리 김미숙 자매님 췌장암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 육신의 질고를 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영혼 구원받기를 2480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 아버지.
0: 언니가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1: 아버지.
0: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주님
1: 아멘.
0: 이 예수님
1: 주님.
0: 영접했고 또
1: 아멘.
0: 오늘은 언니가 새벽 예배도 함께 가서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1: 아멘.
0: 비록
1: 주여.
0: 췌장암으로 인한 고통이 있지만
1: 주님.
0: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 만났기에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1: 아멘.
0: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이 여기에 한 가지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

0: 아직 하나의 우리 김미숙 자매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1: 주여.
0: 이 죄장함이라는 깊은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통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또 그 고통으로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저 천국의 소망도 있습니다.
1: 아멘.
0: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 김민숙 자매님의 그 주변의 수많은 이들이 우리 김민숙 자매의 죄장함으로 치유받을 때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이가 아멘. 구원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의
1: 아멘.
0: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간절한 하나의 간구는 요나가 니느웨성에서 외쳤을 때 못마땅하지만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 요나 니느웨성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또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1: 아멘.
0: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2480님의 언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비상섭리 기적이
1: 아멘.
0: 일어나기를 간절히 아멘.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소망의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분호는 8567님입니다. 작은 딸 김소연 대학 1학년입니다. 학업 잘 감당하며 대학생활 가운데 즐겁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대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한데 네. 또 1학년 때 네. 그죠? 낭만의 시간도 보내고 또 학업의 방향도 정해야 되고 네. 또 신앙생활도 네. 잘만 하면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네. 이게 삐끗하면 네, 막 그때부터 교회도 때려치고 막 또 공부도 뭐 이 공부도 네. 감을 잘 잡아야 되는데 네. 엉뚱하게 하다 보면 네. 자기는 열심히 해서 성적 안 나오고 막 이래 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소연자면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567님 작은 딸 우리 소연자매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열심히 학업을 하고 또 네. 대학을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전공 분야를 통해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고등학교 때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더 열심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러더라도 조금 더 성인으로서 이제 낭만의 시간도 갖고 친구들과 폭넓은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스쿨 활동이나 또 교회에서 이제 청년회나 대학부에서 하나님 귀한 활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참 인생의 소중한 숨을 하나님 이 나이에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앞서가지도 말고 더 뒤처지지도 말고 20살 하나님 우리 딸이 자매가 누릴 수 있는 것, 경험해야 되는 것, 보아야 될 것,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네. 앞으로도 그가 이제 교양학부를 마치고 이제 전공을 할 때 정말 내가 가야 될 그 길 하나님 분명하게 보고 도전하고 이제 공부할 때는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거룩한 땀과 눈물도 흘리고 또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에서는 또 하나의 폭넓게 많은 이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또 하나님 이제는 이성 간의 교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아멘. 날은 주의 성제 나와 예배하며 아멘. 세상의 대학 친구들과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청년회나 아멘. 대학부 활동에 또 기이한 교제를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영양을 키워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수업은 입시교육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학업에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인자매는 우리 믿음의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의 학업에 하나의 방향성도 잘 정하고 또 하나의 낭만적인 대학생활들을 잘 보내서 나의 인생의 20살의 캠퍼스와 교회생활, 가정생활이 하나님 정말 멋지고 야 멋진 내가 청년기를 보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자는 소연자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다음은요. 9507님입니다. 신랑이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정육 코너에서 일하는데 주님께서 신랑의 허리에 통증을 완화해 주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낫게 하셔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정육 코너에 있으면 서서 있어야 네, 되니까 목사님, 허리 가지고 많이 네, 아이고 네, 네. 근데 아이고 이거 허리 아픈 것도 이게 표시도 네. 안 나고 참 고통스럽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또 만져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9507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내를 통해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그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요. 통해 남편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남편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아내와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남편 근데 최근에 하나님은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가

0: 되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직장이 종육코너에 있기에 하나님 뭐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은 해야 하고 그러나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하루를 버티면 저녁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쩔 바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하십니다.
1: 아멘.
0: 하나님 내 남편의 그 허리를 만져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그곳에 바라서 하나님 그 허리 통증의 원인을 깨끗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마음껏 일하며 하나님 기쁨이 있고 또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이 기도해서 기도했기에 내 허리가 단한 것 같아 고백하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 아버지.
0: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온몸으로 수고하는 하나님 907님 부근을 주님 기억하사
1: 주여.
0: 오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 입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은요. 3311님입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아유, 목사님 눈이 자꾸 불편해지면 힘들죠.
0: 그렇죠. 네. 네. 그저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네. 내가 3311님 보니까 좀 시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에,
0: 하나님께서 이게 참 눈이라는 것이 뭐 조금 어두워지면 어떨까 그러지만
1: 아유,
0: 또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혹시 내가 사물을 식별을 잘 못하다 하지 못하니 그 두려움이요. 실질적으로 아픈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거든요. 3311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요 바로 앞에 뿜뿜 라디오 할 때 실로암 찬양하시더라고. 오늘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311님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그저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두려움이 점점 어둠이 되어 내 삶을 하나님께 희감스럽고 있는 것에 하나님 우리 미소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구하라는
1: 아멘.
0: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1: 아멘.
0: 믿음 가지고 3311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제 눈을 지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눈으로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움을 주님.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연의 섭리 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고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력을 지켜주셔서 이제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보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또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들 보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며 그 눈으로 미소 짓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하나님 3311님 시력이 나빠지는 가운데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내 두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음을 하나님 또 고백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여정 가운데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 감사가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의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육신의 시력은 하나님이 좋지 못하지만 영안을 더 밝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시고 또 내 육신의 시력도 치료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3311님 우리는 그저 기도하지만 3311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그 눈을 안수하사 깨끗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밝은 눈보다 성경 읽을 수 있고 사랑한 가족 볼 수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그 모습 볼 수 있는 그 은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력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은요 4067님인데요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오늘 입원하여 수술에 들어갑니다. 전이 없이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잘 되어 다시

0: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1: 사흥육 절님 갑상선암 이제 네. 수술을 하는데 머리 네. 전이가 안 되고 그렇게 네. 잘 또 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네. 그 이후에는 호르몬 처방도 하고
0: 아, 네,
1: 그 갑상선암 우리가 이렇게 좀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지만 또 이게 암이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네. 이후에 또 치유가 있고요. 네. 또 우리 집 사람도 그 갑상선암 수술을 했거든요.
0: 네. 네,
1: 했는데 아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고 뭐 네, 네, 단순하지만 네, 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또 깨끗하게 해서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네.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수술 네.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4067님 갑상선암 판정받고 오늘 입원하여 수술한다고 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갑상선암 판정받았을 때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치. 좋은 의사 선생님이 만나서 또 아멘. 수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은 제안을 받고 또 수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할 때 집도 하시는 의사 선생님 이제까지도 기이한 수술하셨지만
0: 주여.
1: 오늘 특별히 믿음의 기이한 여정입니다. 하나님 사고육신 그 수술할 때 능력의 손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0: 아멘.
1: 수술되어지고 하나님 전이 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후에 항암치료나 여러 가지 진행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아무래도
0: 아멘.
1: 수술한 후에 호르몬 처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지켜줄 뿐만 아니라
0: 아멘.
1: 그런 후유증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0: 아멘.
1: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아멘. 치유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4067님 하나님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과 또 우리 4067님의 믿음도 주셔서
0: 아멘.
1: 온전한 수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다음은요 6286님인데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신 5주차 이후 계류유산이 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따라 취업이나 창업으로 일하여 가정 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186님 임신 6주차 이후 계류유산 되어서 하나님
0: 주님.
1: 이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고 참 그 생명을 생각할 때 또 우리 가정이 주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또 하나님 산모의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님 영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또한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새 소망도 주시옵소서.
0: 아멘.
1: 더불어 남편도 하나님 이제 취업과 창업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정을 세우신 주님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남편을 세우셔서 이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갖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전하게 하시고 주변 환경도 잘 만져주셔서 하나님 남편이 남편으로 그 역할 잘 감당하고 또 그런 요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하나님 생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픔보다 하나님 주신 위로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실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클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여러 기도 소원들 다 알아주지는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하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하지 못한 기도는 저희 방송의 소망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은 진해 침례교회 강대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작인 김형준 PD, 저는 서부교회 박여숙이었습니다. 창원국 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바리새인 사울은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가리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였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생전에 율법을 어기며 안식일을 무시했고 성전의 멸망을 예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바리새인 사울의 시각에는 죄인들이요 청결하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믿는 자들, 제자들을 짓밟아 없애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했습니다. 그곳에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모여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획한 대로 제자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빛 가운데 환상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핍박하는 일을 중단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밝은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율법을 지키며 걸었던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옳은 길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린 것입니다. 그토록 믿고 지켜왔던 율법 외에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울은 3일이라는 기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기도하며 깊이 성찰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막막해졌습니다. 이전에 율법을 지키며 또 율법을 지키고자 힘써 살면 인정받았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 율법을 지키고자 제자들을 잡아가는 것이 더 이상 삶의 목적이나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과 율법을 지키고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3일이라는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하고자 기도했겠지요. 그동안에 내 모든 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순종해야 할 것,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행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기도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처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라는 명령을 듣고 부담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아뢰었지요. 제가 사울에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소문을 들어보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온 것으로 압니다. 그 앞에 나타나면 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하며 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엔 사울이 그랬지만 그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예수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이방에 예수를 전하며 온갖 고난을 감당할 것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보게 하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비록 사울이 눈이 멀게 되고 깊은 어둠에서 자신의 삶이 뿌리째 흔들려 두려움 가운데 압도되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기도하는 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괴로운 중에 기도하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미 사울의 삶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명은 그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었을 때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던 길이 막혔을 때에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벽 앞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선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온통 고통과 문제로 인해 어두워졌다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울이 그 고통의 순간에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힘을 주셔서 다 잡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요 쓸모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니 허황된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다면 오히려 그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됨을 믿으십시오. 이제 사울의 기도는 더 이상 자신이 붙잡았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 내가 잃어버린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진정한 나의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사울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인 것도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합니까?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 형통함을 누리십시오. 혹여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0: 기도하십시오. 사울에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 010-6861-042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 호 055-269-9810번, 0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상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7월 9일 목요일 극동방송 격예뉴스입니다. 지구촌을 뒤덮은 폭염 속에 한국교회들이 메말라가는 창조세계를 돌보고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 녹색 선교를 적극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종교교회는 교인 중심의 나눔 장터를 열어 모은 수익금 1,500여만 원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전달하고 몽골 사막 지역에 나무 494그루를 심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고백교회 역시 교회 내 모든 인쇄 물품을 친환경 사탕수수 종이로 바꾸고 매년 설립 기념 헌금을 모아 농촌교회 세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줬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도 성도들이 모은 기후 정의 헌금을 활용해 충남 아산 백석포교회를 비롯한 농촌 미자립교회 다섯 곳에 햇빛 발전소 건립을 지원하며 창조질서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메마른 땅과 이웃들을 위해 섬김과 실천으로 푸른 숲을 일구어가는 역사가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금권선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선거특례제도를 통해 제49회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들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예장 백석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제1부총회장 후보의 임석순 목사를, 제2부총회장 후보의 이정기 목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들은 19명의 위원과 108명의 평가단이 참여한 종합검증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모두 지난 2015년 교단 통합 과정에서 합류해 교단의 신학과 영성 회복에 앞장서온 인물들입니다. 또한 총회 대표단은 오는 2028년 교단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이승수 부총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해 본격적인 기념사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중소형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떡볶이 장터를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음 세대 돌봄의 장을 열어가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청계 열린교회는 매주 한 차례 하교 후나 학원 쉬는 시간에 찾아오는 동네 아이들 150여 명에게 성도들이 직접 만든 떡볶이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재개발 이후 이 위치에 입당한 교회는 오랜 소송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다음 세대가 전멸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후 분식집이 사라진 환경에 착안해 성도 15명 이상이 매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식 전도 사역을 가동했습니다. 떡볶이로 시작된 만남은 영어 캠프와 결실로 이어졌으며 이달부터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아이스크림 나눔을 이어간 뒤 오는 9월부터 떡볶이 사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두상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스스로 사역을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주예수병원이 전북지역 장애인과 재활 환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병원은 지난 7일 병원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소아 낫병동과 전문 외래진료실 등을 갖춘 150병상 규모의 통합재활병원을 오는 2027년 말 완공 목표로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와 장애아동부터 성인 환자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전문 재활치료를 한 곳에서 이어주는 전국적인 선도모

0: 모델로 최신 로봇 치료 장비 도입과 장기 치료 아동들을 위한 병원 내 특수화급 설치 등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의료 취약계층과 장애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습하고 무더운 날이 나타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4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신입사원이라고 속이고 인터뷰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배고파. 지훈아, 뭐 먹을까?
1: 아, 먹어야지. 찜닭? 어? 숯불치킨?
3: 어?
1: 아! 후라이드.
3: 아, 뭐야. 다 닭이잖아.
4: 야, 치킨은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다.
5: 그렇죠. 치킨은 진리죠.
4: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5: 오, 남자분. 정말 외모가 혹시 아이돌 연습생이세요?
4: 누구예요? 저요?
3: 아니,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돌이죠, 돌. 스톤!
4: 야
5: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는 회사에 갓 입사한 박대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입사원을 위한

0: 젊은이들의 그 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 남자분처럼 아 성함이
1: 아 저는 박지훈입니다.
0: 아 네 지훈 씨 같은 이 시대의 진정한 청년상이 필요했거든요.
1: 제가요?
0: 네네네네.
1: 진정한 청년상.
2: 헐.
0: 아 저희 프로젝트 관련해서 짧은 인터뷰 좀 부탁해도 될까요? 시간 내주시면 이 사례비로 치킨 열 마리 쿠폰으로 드릴게요.
1: 열 마리요? 예. 오, 아, 제가 꼭 뭐 사례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자, 진정한 청년상은 제가 책임집니다.
0: 자, 여기 잠시 앉아 보시죠. 지훈 씨는 그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이 진정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갈증은 없으신가요?
2: 얘가 그런 게 어딨어요?
1: 야. 아, 갈증. 저도 뭐 치킨 먹을 때 퍽퍽살 먹다가 이 목 막혀가지고 콜라 찾는 거 외에는 딱히 없긴 합니다.
0: 그 요즘 대학생들 취업에만 꽂혀 있는데 좋은 회사에 가는 것보다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 회사는 이 젊은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혼의 충전소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가보시겠습니까?
2: 지훈아. 분위기 이상해. 약간 그냥 일어서자.
1: 아, 그치. 좀 이상하지. 아,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0: 참된 진리를 배우고 이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지훈 씨야말로 저희 몸에 딱 필요한 예비 지도자이십니다.
1: 아, 그런가요? 아하, 뭐 기분 좋긴 한데. 저 근데 아까 그 사례비로
0: 치킨 열 마리 쿠폰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1: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치킨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치킨은 입에도 못 댑니다.
0: 아니! 아까 찜닭이나 프라이드 드시러 가신다고.
1: 제가 언제요? 저는 닭 울음 소리만 들어도 야 빨리 닭 소리. 저도 이렇게 닭 소리만 들으면은 여기 닭살 생긴 거 보이시죠? 닭살. 사례비로 이 닭을 받아도 제가 먹지도 못하니까 저 그냥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그래도 얘기를 끝까지 듣고 가시면.
2: 잠깐만요 아저씨. 그리고. 제가 어딜 봐서 아이돌이고 예비 지도자예요. 돌하루방이라면 모를까.
1: 야!
2: 아, 어쨌든 아저씨 단디 좀 보세요. 예? 인터뷰나 프로젝트라는 말로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인터뷰나 언론으로 속여 말하며 다가온다면 반드시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는 있는지 등 관련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0: 단디 모이서이
1: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3: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오늘 성경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보통 약 40명의 사람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일반 소설이나 에세이나 어떤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글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까보다는 강도 확 떨어졌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설교자에 따라서 설교가 많이 달랍니다. 같은 본문인데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메신저에 따라 설교가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설교를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매우 잘한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까? 설교를 매우 잘했으니까, 설교를 유창하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설교를 그리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대기를, 야, 저 사도 바울이 있잖아, 사도라고 하는데 야, 설교는 정말 아니지 않냐? 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판단을 하죠. 야, 오늘 목사님 설교는 좀 아닌 거 아니냐? 막 오늘 설교는 참 좋았어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은 시원하지 않다. 그 말은 시원하지 않다.

하지 않다. 이 말이 설교는 별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설교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도바울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일까? 이거는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늘 설교할 때 자신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해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도 계속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10절을 먼저 찾아보시고요. 사도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할 때 이 편지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일종의 설교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7장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은 예수님의 말이고 어떤 말은 바로 내가 전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주시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이다. 주님은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적 권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과 자신의 말을 구별해서 전했습니다. 메신저와 메시지를 엄격히 분별해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어떤 설교자는요, 정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성경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유창하게 얘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재미있게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치 연설을 하듯 자기 주장을 펼치지만 세상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 말이고 이것은 주님의 말인 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부분 더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할 때 말끝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말인데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끝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까?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예레미야는요 말끝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느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시드기야가 구덩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끌어내어 질문합니다. 뭐라고 물었을까. 37장 17절에 그 질문과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의 대답. 너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 진짜 이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물었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받은 말씀이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 이야기는 가급적 빼고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자신의 주장을 빼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자. 내 생각은 빼자라고 저는 이렇게 제 설교의 원칙과 소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교하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폭발적인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영적인 놀라운 일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다. 거룩한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은 전 진짜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치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들도 동족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너 예수님 전하지 마 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이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져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는 선지자를 죽였고요. 당대에는 예수님을 죽였고요. 지금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15절의 말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대적자가 되어서 동족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본받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족의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모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심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인천에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인천의 홍의마을에 홍의교회가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복음이 전파되자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자.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닐까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뭐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합니까? 백의 민족이라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홍익교회 성도들은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시커먼 사람들이 막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검정계 간다. 아이고 저 검둥이들 간다라고 막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데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홍익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한 사람이구나, 한 형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의미로 성은 아버님이 물려준 대로 그대로 두고 이름에 일자, 우리는 하나다, 일자를 넣어 이름을 고치자라고 개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성경에 나오는 좋은 뜻의 한자를 이름에 놓고자 믿음신이라든가 사랑애자라든가 능할 능자라든가 순수하다는 순자라든가 충성충자라는 이름을 이렇게 넣기로 결심을 하고 그런 이름 쓴 단어를 쓴 단어를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서 뽑히는 대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홍익교회 성도들은 이름은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김봉일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는데 어느 집안에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이 다 일자 돌림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신일 성도의 아들은 권충일이 되었고 조카는 권시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집안은 상놈의 집안인 것 같다.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학렬자가 똑같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도에 계속해서 힘써서 이 홍익교회는 교동도 주문도 강화도 전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강화도는 현재 어떻게 됐냐? 현재 인구수는 7만 명 수준인데 그중에 기독교 인구수는 약 3만 5천 명 정도 되어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약 5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놀라지는 않는군요. 예, 진주는 몇 퍼센트입니까? 5%가 안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수는 지금 몇 교회 되느냐? 7만 명인데 교회 수는 약 21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주는 몇 개 교회일까요? 약 35만이라고 치면은 진주에는 220개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을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 은혜의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려가고요. 이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어도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난 시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다시 그곳을 방문하고자 노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 있으면서 이렇게 멀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놀랍게도 나 떠난 후에
내가 없이도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0: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목회자는 언제 성도들이 자랑스러울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를 볼 때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미리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낼 때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또 내가 맡은 사역에 내가 그렇게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멋지게 사역을 감당할 때 목회자들은 정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죠. 나 없이도 나 있는 것보다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로 이러한 일을 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고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고 사도 바울 없이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주고 있으니까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반기를 마치며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 함께 예배하며 찬송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비를 넘어가는 신앙생활을 한 성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품에 돌아와 열심을 내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힘에 겹도록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결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자랑이며 감사한 충분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반기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없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멋지게 신앙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 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오후 1시 오후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의 썸머타임이 시작돼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보내드리고 또 말씀도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가 만난 그 정원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신 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원, 이 조경 이런 거에 꽃이 막 무슨 꽃을 심었냐, 얼마나 예쁘게 피느냐,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그 고르기라고 하는 작업이 있대요. 그 고르기가 뭐냐 하면 뭘 심을까를 고르는 게 아니라 땅을 고르는 시간이에요. 뭔가를 심기 전에 땅을 잘 다져놓고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나중에 꽃을 보러 오지 얼마나 고르게 땅을 펴놨나 이걸 보러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작업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작업을 대충 하고 지나가면 뭐 여름에 장마나 아니면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심어놓은 나무들, 꽃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땅을 잘 고르는 작업,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없어도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안다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다. 여기에 우린 아멘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뭔가 흔들리고 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의 삶이, 내 어떤 선택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땅을 고르듯 내 믿음의 바탕을 골라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여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찬양이 풍성한 시간 되고 있으시죠, 여러분? 요즘 그렇게 춤 잘 추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요즘 뭐 셔플하면서 많이들 그렇게 영상도 만들어 올리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춤추는 사람들 그 무대 위에 서서 춤을 추잖아요. 또 연습도 하고 그런데 그 연습할 때 매번 그렇게 막 죽으림을 다해 연습하는 건 아니래요. 어떤 때는 마킹이라고 해서 크게 막 힘나도록 땀이 뻘뻘 나도록 움직이는 것 대신 방향, 순서, 호흡 이런 것들만 좀 확인하면서 조금 가볍게 연습하는 시간들도 많이 갔는데요. 왜냐하면 과격하게 움직이다가 또 다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가 어떤 또 지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낸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몸을 아끼면서 동선을 기억하고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 그래서 조금 힘을 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는 본 무대에서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매번 열정을 쏟아 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다가 지치고 탈진도 오고 또 이 한여름 무더위 가운데 우린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늘 뜨겁고 감정적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떤 날은 정말 작은 순종 하나가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믿음의 큰 흐름 가운데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 방향으로 계속 가리라. 어쩌면 그건 우리 마음의 믿음의 동선을 확인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하나 힘 빼고 작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현장에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동선을 파악해보고 내가 해야 할 작은 순종부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큰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작은 것,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방치하는 거죠. 다루어야 할 어떤 것들을 다루지 않고 밀어넣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방향이 흐트러져서 다른 방향을 잡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뭔가 흔들리고 중심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며 이 시편의 기도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 같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한 사람의 고백 같으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무래도 다시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의 기도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만을 위해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이 합당한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상하십니다. 니느웨를 당장 심판하는 대신 뙤약볕 아래서 괴로워하는 요나의 형편을 아시고 그를 위해 시원한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요나서 4장 5절 6절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이 불타 망하는 구경을 하려고 성 동쪽에 앉아 나뭇가지로 대충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타오르는 더위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요난을 위해 하나님은 방농쿨을 예비하셔서 넓은 잎사귀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신체적인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앞서 거친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해 요나를 구해주시더니 이번에는 뜨거운 사막에서 아주 작은 방농쿨을 예비해 요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자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성경은 요나가 방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 요나는 속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만 이렇게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시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기쁨입니다.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곧바로 방농쿨을 제거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내리쬐는 태양볕에 머리가 벗겨질 것 같고 정신이 혼미해진 요나는 또다시 성질을 부립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자기가 조금만 힘들고 손해를 보면 금방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요나는 핏대를 세우며 외칩니다. 내가 화가 나서 죽어버릴지라도 내가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요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니느웨 죄인들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쳤던 불순종은 그저 한번 그럴 수도 있는 작은 실수로 여기면서 니느웨의 죄악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이니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야 한다는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고집이 어디 요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당한 아픔과 상처는 너무나 커서 가해자인 일본이 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눈물을 흘리게 한 잘못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너무나 쉽게 합리화하곤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시댁 식구, 나를 배신한 친구, 내 돈을 떼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내려 심판하셔야 시원하겠고 나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고 눈물 한 방울 흘리며 회개했으니 즉시 용서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나는 힘들면 하나님 당장 천사라도 보내서 싹 돌봐주어야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한저 인간은 고통 속에서 허덕여도 절대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 밑바닥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을 당장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생각에 뜯어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진심으로 엎드려 회개하면 동일하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택함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도사는 잘못된 편견, 나만 소중하다는 이기심,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선민사상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못 박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께서 자신이 지으신 생명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방랑코를 주셨다가 순식간에 벌레를 보내 갉아먹게 하셨을까요? 요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요나에게 정말 소중한 천국 시각 자료를 통해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철천살인의 말씀으로 요나의 심장을 찌르십니다. 요나야,

0: 너는 내가 심지도 않았고 물을 주며 기르지도 않았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쓱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은 그 하찮은 식물 하나도 너한테는 그늘 좀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아끼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내가 손수 창조하고 피땀 흘려 돌본 저 니느웨 성의 생명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저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를 시원하게 해주면 온 마음을 다해 아끼고 좋아하지만 하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고 해가 되면 당장 눈앞에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퍼붓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곁에 살려두어야 하고 나를 방해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야, 너는 내 소유도 아닌 식물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벌벌 떨며 아까워하면서 왜 내가 직접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내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통쾌해하느냐? 저성 안에는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생명 있는 가축들도 가득하다. 내가 창조주로서 내 피조물들을 아끼고 구원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냐고 말합니다. 이 감동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뜯어내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다 날려 먹었습니다.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를 내기는커녕 맨발로 뛰어나가 안아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며 온 동네 잔치를 베풀어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던 큰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밭에서 뼈 빠지게 수고하고 돌아와 보니 집안을 다 말아먹은 왼수 같은 동생님을 위해 잔치가 벌어지는 걸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자식이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하며 씩씩거립니다. 아버지가 달래고 권해도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 큰아들의 심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심보이고 어쩌면 오늘 매주일 예배당에 앉아있는 또 매주일 또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는 지독하리만큼 차가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영혼을 내가 아끼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놀랍게도 요나서 11장은 하나님의 이 질문을 끝으로 갑자기 막을 내립니다. 요나가 그 뒤에 회개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성질을 부리며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 요나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열린 질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요나처럼 죽어도 싫습니다. 저 인간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독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 그 넓으신 사랑으로 나도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743-6408번 진주성서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경건

0: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 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

0: 약자의 삶이란 사회가 병들수록 더 척박해지기 마련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약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복음을 전하셨다. 민중 목회자라 불린 전덕기 목사 또한 그랬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썼다.
1: 목사님, 책상 밑에 저건 뭐예요? 남학신 아니에요?
2: 저거 자주 쓰는 물건이라 따로 챙겨둔 거야.
1: 남학신이요?
2: 언제 어디서 장례를 치를지 모르거든.
1: 아, 장례식 때 쓰는 남학신. 저건 마른 쑥. 이 종이로 만든 건 뭐예요?
2: 이건 종이로 만든 약식관. 아,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면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심하거든. 연구자가 없으니 오랫동안 방치된 건데 그럴 땐 이것들이 필요해. 우선 마른 쑥으로 코를 막고 남학신을 신고 들어가서 이 약식관에 담아 장례를 치는 거야.
1: 아니, 목사님이 왜...
2: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목사가? 에휴, 내가 그 사람들 연고자잖아. 아니, 못 봐서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선 산 자나 죽은 자 모두 귀한 영혼이니까.
3: 근데요, 요즘 무용고자들이 더 많아졌지 않아요?
2: 이게 한두 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소문이 나니까. 아니, 그런 일만 생기면 나부터 찾아서 그래.
3: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목사님 좋아해요. 아시죠?
2: 그러게나 말이다. 죽은 사람을 돌보는데 이건 산 사람들이 더 좋아해, 더 좋아해.
1: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니까요.
2: 야, 나라고 별 수 있냐? 예수님도 하셨는데 당연히 해야지.
1: 그럼 저도 해야겠네요.
2: 그렇다고 부담 가지라는 말은 아니다. 세상이 병들수록 약한 사람들이 더 먼저 가거든. 가난해서 치료도 못 받고 아파도 아무도 안 찾아오고.
4: 목사님, 큰일 났어요.
2: 왜? 무슨 일이야?
4: 저 시장의 김씨 부인이요. 지금 일본인들이 찾아와서 난리예요.
5: 김씨 부인이라면 저 어물전이요?
4: 네, 맞아요. 지금 또 가게 문 닫으라고 난리예요. 다들 암소리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김씨 부인만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0: 전덕기 목사는 벌떡 일어서며 외투를 집어들고 나선다. 그는 언제나 약자들의 편이었다.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6: 아니, 목사님, 아니, 신발은 신고 가셔야죠.
2: 나 또 그냥 갈 뻔했네.
0: 시장에 도착하니 날카로운 고함과 억울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7: 이게 오늘 새벽에 인천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게 어디 봐서 썩었다는 말인가요?
8: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사람들 건강 안전을 위해 여긴 폐쇄한다.
7: 아, 비린내 안 나는 생선이 어디 있까뇨.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여라.
8: 예전부터 쭉 지켜봐 왔어. 여기엔 위생불량 확실하다.
4: 못된 건데 자리 빼앗아서 일본 상인한테 주려고 깽판 치는 거예요.
2: 혹시 통감부에서 나오셨습니까?
8: 그렇다.
2: 그럼 위생상태 불량이라는 걸 증명하는 문서가 있습니까?
8: 문서? 그딴 건 필요 없어.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
2: 에? 문서 없는 폐쇄 조치라고요? 아니, 일본 정부는 법도 안 지키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론 공문서가 있어야 효력 있는 명령일 텐데 문서가 없다면 우리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그 위생과에서 나온 건 맞습니까?
8: 맞다. 위생과에서.
2: 아니, 그럼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람들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 다음에 폐쇄 문서를 가지고 오겠다.
2: 예, 문서 가지고 오면 저희도 폐쇄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9: 네. 예.
8: 오늘 경고만 한다. 아무튼 위생 안전 철저히 해라.
0: 관리인 척 속였던 일본 상인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빠르게 시장 골목을 빠져나간다.

0: 사역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감사의 조건, 감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가 있다 그러죠. If의 감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취업에 성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Because of라 그러죠. 질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고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뭔가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이런 또 수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In spite of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달 수입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수준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그렇죠. 3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도 감사.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턱 내기도 하고 한턱 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왕의 도장을 꽉 찍어서 전국에 조서를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 구한다라는 것, 이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해서도 안 되고 절을 한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배하고 찬양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뭔가 소원을 부탁해서도 안 되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절을 하면서 존경을 표하고 그렇게 경배해서도 안 된다. 만약 이 왕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이것이 다리오 왕의 도장이 꽉 찍힌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갑자기 왜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걸까요? 전국에 왜 이런 조서를 선포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왕을 보좌하는 참모들 중에 지금 다니엘은 유대인이면서 거대한 제국에 이때 당시는 총리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국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다른 관료들이 아니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 빼버린다고 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방인인데 유대인 주제에 우리 이 제국에 우리보다 더 높은 관직을 하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허물이 있어야 제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허물이 없어요. 부정부패한 것도 없고 뭐가 이게 찾아내야 그걸 가지고 제거해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잘 살펴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루 세 번씩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료들이 됐다, 지금부터 왕을 살 꼬셔가지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사람에게든지 신에게든지 자기 소원을 아랜다든지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신에게든지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경배를 표하는 자, 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 땅에 왕이 신이지 않습니까? 왕에 누가 존경받고 누가 숭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왕을 막 부추긴 거죠. 다리오 왕은 진상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자기를 높이니까 그냥 도장을 꾹 찍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걸려드는 거죠? 다니엘이 걸려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정황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김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에 한결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참 다른 점이죠. 위기가 닥쳤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뜻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세 가지 문이 뭘까요? 첫 번째는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로 시작하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래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맹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다니엘이 이 위기를 피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30일 동안인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 좀 멈추면 안 될까요? 늘 하루에 세 번씩 하던 기도 감사, 한 달 잠시 쉬었다고 하나님이 날벼락을 치실까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비가 오면 잠시 비 피하라고 이 쏟아지는 소낙비 잠시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했는데 한 달 동안만 창문 닫고 커튼 딱 쳐버리고 방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냥 혼자서 소리도 들리지 않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한 달만 그렇게 딱 참고 지나가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나에게 위기가 닥쳤다고,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전에 하던 그 예배를 쉽게 포기해버리고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감사의 제단을 중단해버리고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새벽에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살았을까 죽었을까 궁금했겠죠.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갈 때,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위기 가운데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어서 굶주려 있는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얼마나 고문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굶주려 있었던지, 얼마나 사나운 사자였던지, 나중에 이렇게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었을 때 그 사람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삼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굶주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나운 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사자의 입을 꽉 막아버렸더니 이 사자가 밤새도록 먹잇감이, 맛있는 먹잇감이 떨어졌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 입을 벌릴 수가 없으니 침을 아마 질질 흘리면서 아마 밤새 고문을 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기적을 베푸실 때 늘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기 직전입니다. 동굴로 되어 있는 무덤을 큰 바위가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을 옮겨놓으라 옮겨놓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가 선제되어질 때, 감사가 앞설 때 기적이 함께 따라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때 두 번째는 기회의 문이 열려집니다. 무슨 문이 열려진다고요? 기회의 문.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다리오 왕이 조서의 도장을 콱 찍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 참모들이, 이 신하들이 나를 위하는 것처럼 조서를 내려서 왕이 신입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됩니다. 존경을 표해도 안 됩니다. 나를 지켜 세워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음모가 있었구나. 모함이구나.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작전을 짜고 나를 이용한 거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역전시켜버립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함

을 했던 이 사람들을 처자와 같이 다 한꺼번에 그냥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죠.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정도로 사자가 사납게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버립니다. 뼈까지도 부서들여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 없이 인생 지나가는 것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로 전에 하던 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의 문을 여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힘으로 그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함을 받아서 오히려 위기가 닥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을 지켰더니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정적들이 제거되어져 버리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한자를 보면 위험할 위 그리고 기는 기회의 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할 때 위험만 덮친 것이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이지만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저 구름 너머에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그 위험 가운데에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줄을 놓지 않을 때 여러분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람 아래야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한센병은 제사장들이 낫다 낫지 않았다를 판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막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센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데 제사장들을 만나기 전에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순종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10명 중에 집으로 쫓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를 찾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좋아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딱 한 사람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한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가다가 열 명이 다 깨끗해졌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에게는 육신이 몸이 치료되는 치료의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10명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한 사람.

사람, 이 사람은 몸이 깨끗함을 받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영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아홉 명은, 감사가 없었던 아홉 명은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기회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은 육신의 치료의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기회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때, 그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회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래도 감사할 때 기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형통케,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 따라오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 뒤에 벨살살 왕 때는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손이 나타나더니만 벽에 막 글씨를 씁니다. 그때 여러분, 이 글씨가 도대체 어떤 글씨고 어떤 뜻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대겔대겔 우바라신. 다니엘이 그 일을 통해서 또 놀라운 칭송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때는 관직에 오르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에서 온 사람이 이 제국에 이런 위치에 오르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나중에는 고레스 왕 때에는 여러분, 더 놀라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한 대통령을 만나서 장관을 한 번 한 사람도 가문의 영광이시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방에서 제국에 들어온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을 거치면서 네 명의 왕을 거치면서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고 그들로부터 칭송과 인정을 받고 여러분 그 삶이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이 영광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와 예배와 감사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와 감사와 기쁨은 여러분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회개의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에서도 감사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 감사는 함께 따라오는 거죠. 그 결과는 뭘까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 만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이 남편이 술에 만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간이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토요일 그날도 이 남편이 전에 하던 대로 술에 만취가 되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현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남편을 부축해서 방 안으로 들여서

0: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잠이 잡니다. 그쯤 되니까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본인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놓고 나서 결혼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쌓였던 서름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그 서름이 폭발하는 순간에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 지금 이 서름이 막 폭발해가지고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 불현듯 그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비비고 떠서 그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는데, 아니 이런 인간을 보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그래도 그래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코 골고 있는 남편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 감사의 제목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이런 감사를 하게 돼요. 예,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저렇게 고주망태가 되어도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에 꼬박꼬박 잘 찾아와서 그래도 집에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술을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자기 아내밖에 모르니 그거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도 하고 심한 술 주정 때문에 식구들을 괴롭힌다는데 이 남자는 술만 먹으면 바로 코 골고 자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아직까지 병원 한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가 있어요.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회사에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 남편 보는데 하나하나 감사를 하는데 자기도 우스운 거예요. 지금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그냥 약간 맛이 간 여자처럼 그 밤에 이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싱글싱글 웃고 있습니다. 남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눈을 떴는데, 아니 아내가 지금 약간 간 사람처럼 싱글싱글 웃고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여보 여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지혜롭죠. 여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이 너무 행복해서 지금 하나님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이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술을 먹고 술 저정을 10년 동안 했는데 나하고 결혼해서 사는 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여보 정말 고맙다고. 내가 당장은 안 될 수 있지만 술을 끊도록 내가 노력해볼게. 그리고 당신이 10년 동안 그렇게 남편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이 손이라 그랬는데 내가 내일 당신과 함께 교회 갈게.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동안 술 주정하는 그 남편,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된 남편 바라보면서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원망 불평하라면 이렇게 쌓일 수 있지만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억지로라도 감사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를 선포함으로 기적의 문이 열려지고 기회의 문이 열려지고 또 다른 놀라운 기쁨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7-3131번 마산 3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9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비가 왔다가 햇빛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중단됐던 분 계시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어떤 장소입니까?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집도 되겠죠.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그 장소, 예배의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방송이 아니라 이 시간에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 진행되는데, 이 3시 때는 여러분께서 계시는 지역에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50번의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있죠? 그리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상가도 좋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 무료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0: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와가지고 끝까판 이제 비도 내리고 지금 오면서 비가 좀 내리던가요?
2: 네, 좀 맞습니다.
0: 예, 비 오는 날씨에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또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상황일지 벌써 시작하자마자 서천에서 남편과 일하면서 8845번인 비가 소강상태라고 하시고 인천 남동구에서 2320 광주도 소강상태예요 라고 이렇게 7260번님도 오셨고 네 우리 택시기사님 6083번으로 오셨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경기도 부천 소강상태라고 현재 재택근무하면서 입덧으로 고생하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예 힘내십시오. 1160번님 자 오늘 첫 찬양 우리 권사님 어떤 찬양 선택했나요?
2: 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0: 네.
2: 처음 제가 새끼라 첫 참석했을 때 네. 불렀던 찬양인데요. 요즘에 뭐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여름이라 그런지 많이 분주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좀 불안하고 그런 시기인데
0: 네.
2: 정말 피할 곳은 주 날개 밑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0: 아 처음에 라디오 앱에 오셨을 때
2: 네.
0: 말씀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2: 네.
0: 곡을 선택하셔서 네. 부르셨군요.
2: 두 곡을 불렀습니다.
0: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자 혹시 지금 뭐 일하시거나 운전하시거나 움직이시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평안한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눈 감고 우리 잠깐 기도 짧게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아멘.
0: 일상의 모든 바쁜 것들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고 일을 하면서라도 내가 이 시간은 더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고 깊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 위로받고 싶은 영혼들 이 시간에 위로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어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그렇게 잘 할 수 없는 마음 가지신 분 계신다면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2: 아멘.
0: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0: 이 시간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첫 곡으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들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천은 어두운 하늘, 그리고 지금은 비는 멈췄고 차 멈추고 차 안에서 문자를 남기시는군요. 질병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계시는 우리 0675번님. 와, 이런 분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문자 남기려고 직접 차를 멈추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0675번님 처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6211번님 쉼 없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어요. 잘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시흥 소강 상태에 우리 3749번님도 오셨고, 성남에서 서산 내려갈 때 비가 억수로 내리더니 성남으로 올라가는 길 지금 맑은 하늘이라고 9267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0617번님
1: 광주입니다. 오전에 비가 많이 왔네요.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 들을 때마다 눈물 나는 실로암 찬양이 생각나네요.
0: 실로암을 부르면 또 대부분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1: 네. 눈물이
0: 들을 때마다
1: 하네요.
0: 눈물이 나나 봐요. 항암 부작용으로 마음이 우울한데 이 시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싶다고 4058번님도 이렇게 오셨고요. 경남 창녕 사공주 택배기사. 와, 여긴 비 한 방울 없이 말 그대로 찜통더위예요. 은혜의 찬양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리기를 기도한다고 오늘 새끼라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8093번님 기사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좀 어떤 곳은 찜통더위라고 하는데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이제 악보를 찾아왔는데 이거 오늘 우리 건반으로 섬기는 김진아 집사님 선택한 곡이잖아요.
2: 네, 맞아요.
0: 이 곡을 어떻게 알지?
2: 예? 제가 어릴 때 많이 하던 찬양인데요. 지금 이제 애기가 좀 말 안 듣고 막 짜증내고 찡찡거릴 때 신나는 찬양을 불러주는데 이상하게 이 찬양이 자꾸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기쁘고 갑자기 평안함이 좀 제 안에 막 샘솟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0: 김진아 집사님 이걸 알 정도면 그 본인도 깐난하겠대 이걸 이제 들었을 것 같은데.
2: 맞아요.
1: 역사가 깊은 곡입니다.
0: 그렇죠. 야,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안에 평화가 오는데 그걸 갖다가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람, 샘솟는 기쁨. 예, 상당히 이렇게 좀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꼭 이렇게 뭐 여름 수련회 가면은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 신나게 힘차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죠.

0: 아멘. 자, 우리가 원래는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악보가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악보가 찾아놨었는데, 예.
1: 아멘.
0: 찾아놨었는데 갑자기 그 악보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 악보 말고 이 찬양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는 힘찬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2: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생방송이네요, 권사님.
1: 아, 네.
0: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1: 네.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0: 우리가 네 개 강 같은 평 하고 나서 다음 거 곡을 악보를 찾아놨는데 그게 어디로 날아가 버려서 날아가 버려가지고 우리 두 분의 이제 당황하는 그 얼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네요. 오, 많이 주셨습니다. 진주에서도 오시고 전주에서도 오시고 한

0: 6개 차인데 포항 치과 가는 중에 덕양구 5개 임플란트 아이고 여기 비그침 짤막짤막하게 모든 정보를 다 주셨어요. 6103번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5853번님 의정부에서 택배 배송 중 보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저희 극동방송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1: 네 많이 본 것 같아요. 택배 하시면서
0: 5970번님
1: 경기 파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 수영장에서 강습 중에 저는 새끼라를 듣고 있습니다. 늘 차 안에서 듣고 집에서도 듣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수영장에서 새끼라를 들을 수 있죠? 어, 이거 진짜 신기하네.
1: 대기하시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0: 강습 중에 수영 선생님인데 새끼라를
1: 수영 선생님이시라고
0: 강습 중에 새끼라를 어떻게 듣지?
1: 아이 수영장에서
0: 네.
1: 아이는 수영을 하고
0: 아이는 수영을 하고 네, 그렇구나.
1: 학부모 오신 것 같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제가 하나 읽어도 될까요?
0: 네네.
1: 축축하고 습한 날씨에 뽀송뽀송한 주님의 날개 아래서 편히 쉬며 찬양 들으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4605님이 올려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전주 흐릿해서 시원하니 좋습니다. 라고 초등학생 아들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번 주부터 같이 교회 당하기로 했다고요.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네. 어우,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1: 전도하셨네요.
0: 그러니까요. 전도하신 건가? 친구가 전도했나? 아들이 전도했네. 아들이.
1: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0: 아들이 전도했어요. 자, 우리 9714번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1: 수술로 3개월 병가 후 곧 회사 복귀 앞두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다시 힘 주시길 기도해요 라고 9714님께서 신청하시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신청하셨습니다.
0: 수술을 하셨구나. 3개월 동안 병원에 병가 이제 또 회사 복귀를 앞두고 있나 봐요.
1: 힘드시겠죠.
0: 이러면 좀 마음이 좀 두려울 수도 있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은혜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신다고 7881번님 오셨고요. 경제적 힘듦으로 인해 10년 넘게 교회 가지 못하고 있는 친정 언니가 속히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새끼라 파이팅을 외쳐주셨네요. 2784번님. 우리 언니 나중에 이게 아니 당장 나중에 아니라 극동방송 듣게 하셔서 꼭 같이 있을 때 한번 문자 주셔서 제가 전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많이 지금 듣고 계시네요. 억수로 덥다고. 예, 그렇구나. 아, 거기는 뭐 비가 오지 않고 지금 상당히 더운 지금 시간인가 봐요. 아랫지방 진도, 저기 전남 진도죠. 비가 오지 않아서 윗지방 비가 반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5330번님 지금 진도인데 지난번에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었는데 제가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예? 어디 지금도 방학 중이죠? 제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세요. 그분 맞죠? 53330님. 혹시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요 샵 1069번으로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요. 방학입니다.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뭐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53330님은 제가 이따 꼭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3이 학교길에 지금 듣고 있대요.
1: 저 이거 지금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아니 웬일이에요 지금. 3시 25분에 고3이 지금 혹시 시험 봤나? 시험 끝나고 학교길에
1: 듣고 있는 게 중요하죠.
0: 아니 나는 고등학생이 라디오를 듣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0: 와, 라디오를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지만 우리 애들도 듣네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초등학생들은 듣는 친구들 많아요. 새끼라 팬들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오면서 가면서 아무튼 우리 고3 유로 시작하는 이름이네요. 535896. 아,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더운 날 파이팅입니다. 용인에서 야간 근무 출근길에 예배 참여하고 있다고 전파 선교사를 함께 하시는 3363번님. 자, 목포에서도 바닷가 부근 지나다가 차 세우고 바다 보면서 문자 보낸다고요. 와, 멋지다.
1: 최고네요.
0: 4688. 목포 앞바다에서 차를 세우고 그러면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우리 1106번님이 신청하셨어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의 곁에 있을 때 신청해 봅니다. 여기 계룡이에요. 새끼라 즐겨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서울 새벽 예배 찬송이었는데 참 은혜 받아 신청해 봅니다. 늘 축복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방학 끝내셨는지 궁금합니다. 4645번님. 아, 아니군요. 그 밑에네요. 1106번. 1106번님이 근담방 계룡이었고, 자, 우리 4645번님. 대구에 계신 분. 어떻게 방학 끝내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죠.

0: 여기가 눈에 띄죠?
1: 네, 바로 보였어요.
0: 여기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0년 나왔어요.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학생들이 있어서.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요.
2: 아, 네.
0: 20년 방학생 맞죠?
2: 네, 맞습니다.
0: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2: 아, 지금 차에 잠깐 있습니다.
0: 차에 잠깐 있어요?
2: 네네네.
0: 좀 정차한 상태.
2: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0: 아, 지금 운전 중이십니까?
2: 터널이라가지고.
0: 터널.
2: 네네네.
0: 정차하려면 나오면 잠깐. 정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0: 저희가 사연 좀 소개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정차하고 네. 계십시오. 정차 다 하면 네. 얘기해 주십시오.
2: 네.
0: 자, 우리 9816번님. 9816번님이 이제 곧 터널을 지나고 정차를. 라디오는 꺼주세요. 라디오는 꺼주십시오. 자, 우리 예산에서도 오셨네요.
3: 여기는 예산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엄청나게 쏟아부었었는데 이제는 햇빛 쨍쨍합니다. 라디오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충남 예산에서도 이렇게 또 오셨고 새끼라 사랑합니다 하고 8841번이 오셨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너무 좋아해요 라고 남편 방학생 이렇게 또 전도 요청하신 분도 계시네요. 분당 서현 이제 비가 그치고 저희 외삼촌 입원했는데 지금 병원 가운데서 극동방송 어플 깔아드리고 들려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방학 중인 우리 삼촌인 것 같은데 방송 듣다가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9230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3: 내일 남편이 금요 기도회에 가는데 꼭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출근 시간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난다고 지금은 퇴근하고 와 처음 보내보신다고 3608번님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7602번님도 오셨네요.
3: 할렐루야. 저는 중3, 중2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6세 남집사입니다. 올 1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 딸을 태중의 열매로 주셨습니다. 태명은 축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려요. 7602번님.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9816번님 혹시 지금 정차하셨을까요?
2: 정차할 곳이 지금 마땅히 없어가지고
0: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아쉬운데 그러면은 다음에 전화를 드려야 될까요? 예? 어떻게 기약 없습니까? 그러면 아쉽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우리 9816번이 꼭 전화 드릴게요.
2: 네.
0: 네. 아유 아쉽네요.
3: 그러니까.
0: 네, 이게 근데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같은데. 예, 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니까 9816번님은 제가 방송 끝나고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한 분이 계세요. 아 예산에서 우리 사연 주신 5811번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0: 아멘.
1: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우리 찬양했습니다. 아까 우리 고3 친구가요 시험 끝나고 단축 수업 시작해가지고 일찍 끝났대요.
0: 어, 바람직합니다.
1: 야, 나 진짜 고3이 이렇게 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0: 세상,
1: 어플로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예, 찬양하면서 아마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마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은데
0: 축복합니다.
1: 자, 우리 부산 진구의 건강한 교회 소개 부탁하셨는데 7753번님 연락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이 사연을 놓쳤는데 7295번님이 오늘 처음 주셨는데 사연이 있어요. 네. 길어요.
2: 안녕하세요. 방문 재활 마치고 차에 타니 주날개 및 찬양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방문 재활을 해드리고 나오면 본인도 할머니신데 누워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수발하시며 재활을 통해 좋아지시길 바라는 따님을 위해 또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잠시 기도드리게 되었어요. 주날개 밑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렇구나. 우리 첫 찬양 예. 우리 권사님의 주은 알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많은 또 느낌들을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새싹으로 이게 처음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네요.
0: 네.
1: 라디오 예배 시간에 5335번님 새끼라를 가끔 듣고 있는데 아내와 아시는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날씨도 얘기해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오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 그치고 하늘이 흐리다고 1967번으로 오셨습니다. 2611번님도 오셨네요.
2: 새끼라는 휴무일 때 가끔 듣고 있는데 오늘 마침 휴일이라 문자 참여는 처음이네요. 들을 때마다 방학 중인 성도님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듣고 있습니다. 아멘.
1: 고맙습니다. 또 익산에서 창문으로 보이는 푸르름이 너무 아름답다고요. 아파서 올 7월 첫 맥주감사 주일 뒤쪽 문쪽 곁에 의자를 한 개 놔주셨어요. 성전 예배를 사모했어요. 앉다 섰다 반복했지만 울컥하며 감사하며 있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구나.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드리려고 애쓰신 우리 9338번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신청곡 가운데서 오늘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이 곡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참 적용되는 우리 땅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부르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저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성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실패를 이기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본문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4장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이 34장이 놓여 있는 이 자리에 앞서서 뭐 출애굽기에서 뭐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2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외친 사건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배신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분노해서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언약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래서 33장은 그 이후에 처절한 중보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34장 오늘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오라. 사람이 깨트린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장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실패 후에 그 실패를 덮는 언약의 갱신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으로 사람의 실패를 덮으시는가?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구약학자 브레바드 차일즈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실패한 백성에게 다시 주어진 언약의 선물이다. 실패한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즉 이 감사의 절기는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니에요. 감사는 실패한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기회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덮어버리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 후에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여기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면 이 히브리어로 이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비쿠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이 맥추절은 처음으로 수확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쿠림, 이 맥추절 첫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열매의 특징은 본격적으로 열매 전체를 거둬들이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익은 소량의 열매, 즉 올해 농사의 예고편이자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올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될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 알 수 없는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비쿠림, 맥추절이에요.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프레타임이라는 교수도 이 맥추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쿠림은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과정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풍년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감사드림으로써 나머지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왜 하필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명령하셨는가? 32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진짜 만든 이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상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건 불안증이고 조급증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 세상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먹을 것도 없이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와요. 아, 하나님을 만나서 죽었나. 위에서 막 번개불 치고 막 구름 기둥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두렵고 떨려서 위에 올라가지도 못해. 도대체 저 위에서 하나님 만나서 죽었나, 살았나, 하나님이 데려갔나, 어떻게 됐나. 소식도 간가 무소식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함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 죽었나 보다. 그럼 얼른 다른 신이라도 빨리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 무슨 대체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조급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예. 후딱 만들어낸 거예요. 후딱. 예. 사울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니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사무엘이 약속한 지 7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조급증에 빠지겠습니까? 근데 조급증이라고 하기엔 7일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우리 같았으면 한 이틀 만에 열받아가지고 7일 기다리겠습니까? 약속한 지 7일 지난. 어쨌든 이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7일 만에 직접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교만의 죄다라고 하기보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본질은 똑같아요.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급함의 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실패 직후에 맥추절 첫 열매를 지키라고 명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금송아지로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 있으라는 것. 이게 바로 맥추절 감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조급증 불안으로 표출되는 이 금송아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 무슨 수를 써야 되지 않나? 뭘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시선을 향해 있어. 첫 열매를 그렇게 거두면서 아직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농사를, 이 미래를 주님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 감사의 절기다. 그래서 이 맹자의 제사들이 쓴 맹자라는 책을 보면 알묘조정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는데요. 이 성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나라에

아주 성격이 급한 농부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내기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논에 나가서 벼가 자랐나, 벼가 자랐나, 그거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야. 아이고, 좀 자랐나.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갔는데 벼가 안 자라는 것 같아.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자라나? 왜 이렇게 안 자라나? 벼가 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겠습니까? 고민하던 농부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번씩 하여튼 논에 나가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서 그 논에 있는 모든 벼들을 조금씩 위로 당기는 거예요. 조금씩 위로 당겨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와, 이 벼가 자란 것 같아. 좀 자란 것 같아. 그래서 하루에 나가서 좀 당기고 또 나가서 좀 당기고 좀 당기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뿌리가 뽑혀서 다시 들어 죽어버렸다. 이게 알묘조장입니다. 우리가 손을 대면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 되는 것 참 많아요. 잘 손을 안 대면 모르겠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조급함 속에 담긴 두려움과 불안감은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의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가 그냥 금송아지 보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거 외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조급증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 금송아지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실 나 안에 있는 그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이 불안한 두려움, 조급증, 이것에 대한 처방전은 무엇인가? 바로 미리 감사입니다. 불안할 때 감사, 두려울 때 감사.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이 이제 감사하는 자들에게 매우 감사의 방법으로 특이한 요구를 하시는데요. 23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뭐 남자라 하면 이제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 뜻하니까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예. 어쨌든 이 백성들이 1년에 세 번, 즉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기 보일지라라는 의미, 보이다, 나타내다,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뭐냐면 숨다입니다. 숨다. 1년에 세 번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숨지 말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숨습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이 숨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악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무엇인가?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숨고 싶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숨지 마라. 숨지 마라. 적어도 1년에 세 번은 반드시 모든 백성은 내게 보이라.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졌더라도 숨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조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한 실패를 무엇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또 금송아지한테 가지 않도록 중요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더 이상 금송아지한테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죠. 군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군대 안 간 사람도 그래요. 야, 총 잘 쏘고, 뭐 대포 쏘고, 막 박격포 막 손 두 개씩 들고 쏘고, 막 탱크 몰고 하는 게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군대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네? 아이고, 제일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냐? 아,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뭐냐면 보초 서는 거, 보초 서는 거. 보초 서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보초 안 서면 안 돼요. 누군가는 서야 돼. 로테이션 돌면서 누군가는 서. 새벽 2시고 3시고 번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군대에서 좀 실수하면 괜찮아요. 근데 보초 잘못 쓰면 여러분 영창 갑니다. 보초 설 때 어디 누워 있고 잠자고 있고 가까이 다가왔는데 어? 딱 뭐 그거 뭐 누구냐 뭐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영창 가요. 딴 거 몰라도 여러분 보초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예. 또 설교자가 한 분 더 이제 감사합니다.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시대도. 예. 언제나 항상 보초 서지 않으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이 보초 서고 일하고 하는 거 다 그만두고 성막 앞에 나오면 그 소문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1년에 3번 텅 비는데 나라가 땅 망하기 좋고 공격 땅이 좋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한다면 감사로 올라온다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 그 땅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 탐내다 이게 뭡니까? 이 십계명이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탐내다요. 왜 쳐들어와요? 탐나니까. 그러나 너희가 감사한다면 탐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즉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그들을 맨날 애굽 타령이나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순식간에 힘을 합쳐서 그냥 하나님이 아닌 그 대체자 금송아지를 호딱 만들고 그 힘이 뭐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 지금 당장 무슨 손을 써서라도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런 조급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이것이. 그것에 대한 완벽한 처방은 무엇인가? 미래가 잘 될까? 어떻게 될까? 두렵고 공포감과 불안과 조급증 가지지 말고 맥주절 첫 열매를 드려라. 즉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까 이리저리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라. 그럼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결국 감사는 어떻게 해야 진짜 감사입니까? 뭐 감사의 제목 좋다고 해서 뭐 그냥 입으로 주시고 뭐 먹을 거 주시고 집 주시고 그것도 감사 맞아요. 다 감사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 이 맥주절 감사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맡깁니다. 이거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감사. 그래서 맥주절 감사는 특별히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뭐 먹을 거 주시고 입혀주시고 이것도 다 맞지만 특히 맥주절 감사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내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 여전히 떨쳐지지 않지만 여전히 불안하지만 금송아지한테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 맥주절 감사의 핵심입니다. 금송아지의 처방전이에요. 더 나아가 가장 먼 미래, 우리 인생의 가장 먼 미래,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죠.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 물리치는 게 이 맥주절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 비쿠림이에요, 비쿠림. 맥주의 초실절.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맥주의 초실절 열매가 되셨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의 첫 열매 이 맥주절 열매로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미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항상 감사로 나아가면 더 나아가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렵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로 미래를 맡기는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뭐 감사하며 살자 그럴 때 이 감사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냥 감사는 아니에요. 뭐 그냥 뭐 건강해서 감사, 뭐 오늘 하루 튼튼한 다리 주셔서 감사.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는 일단 제껴두고

한순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맥주절을 잘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 우리의 자녀도 다 불안하고 뭐 내 직장도 불안하고 불안을 다 접고 이 불안 하나님께 맡김. 여기까지 가야 이게 맥주절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와 설교에서 이 욥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욥의 이 아주 탄식에 가까운 아주 거친 기도는 욥의 친구들의 정당한 말보다 더 의롭다고 평가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길 그건 바로 방향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면 친구들은 사람 즉 욥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거친 원망과 하소연을 했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관역 삼아서 나에게 화살을 쏘십니까? 막 울부짖죠. 그래서 읽다 보면 은혜가 안 돼요. 불경에 가까워. 이거 불경 아닌가? 아우,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막 쏟아내 하나님께. 네?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렸다라는 거.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은혜로워. 막 신학적으로 아주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 도덕적으로도 틀린 말 안 해요. 팩트를 정확하게 짚고 있고 아주 정통 교리대로 아주 죄를 지으면 벌받고 회개하면 복받는다. 읽으면 친구들 말이 맞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 적이 없어. 욥에게 옳고 그러고 그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저 욥 가르치고 정답 알려주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그래서 내용만 보면 그 친구들의 말은 틀린 거 하나도 없고, 아, 너무 은혜로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 사업체 가게 보면 걸려있는 그 글귀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욥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 죄 때문에 망했으니까, 네 지금은 지금 망했다. 미약하지만. 너 하나님 다시 부자되게 해줄 거니까 회개해.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옳은 말을 한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욥기 42장 7절이에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시는 거예요. 그 옳은 말한 친구들에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 옳고 너네 틀렸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욥은 막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데 욥은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른말을 했던 친구들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바른말이라고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말이라고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욥의 신앙은 뭔가? 그렇게 망하고 주저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께 매달리면 오직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실험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그분께 그냥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나간다면 친구들의 신앙의 문제는 오늘 본문과 맞춰보자 면 이 조급함의 문제. 너 빨리 해결해. 너 빨리 그냥 회개하고 후딱 해결해. 그럼 부자되게 해준다. 너 원래 부자였잖아. 빨리 너 인생 복구해야지. 야, 너 그냥 왜 하나님께 그렇게 실험하냐. 너 왜 네가 잘못 없다 그러냐. 너 그냥 빨리 고백해. 너 죄 지은 것 같은데.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망했지. 빨리 회개해. 그래야 여기서 벗어나지. 너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지금 너 그렇게 난리치는 거냐. 빨리 하나님께 맨날 그렇게 매달린다고 소용이 있냐? 맨날 기도한다고 해결돼? 그냥 빨리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의 욥의 신앙에 손을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는 결과가 아닌 방향이다. 우리가 지금 막 우리 인생 원망하고 지금 우리의 삶과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행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결과가 지금 엉망진창이라도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맥추절 감사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결과, 친구들의 말처럼 야, 네가 지금 이 문제에서 해결돼야 그 다음에 뭐가 뭐 신앙도 바르게 되고 뭐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맥추절 이게 그 감사하고 신앙이에요. 지금 눈에 하나도 안 보이지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먼저 미리. 이것이 바로 맥추절 감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조급함이 아닌 과정이다. 욥의 친구들 다 옳은 말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욥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 있어요. 욥이 그 삶이 그냥 정상화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정상화되기만을. 그래서 이 맥추절 첫 열매 감사는 이 조급증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과정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능사가 아니라 모든 불안과 문제, 지금의 이 열매를 맺는 과정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농사를 안 해보니까 아 저기 포도가 열렸잖아요. 저게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 그걸 좀 따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나. 저게 다 죽어버렸네. 햇빛을 안 가려, 아, 저 포도 잘 몰라요 사실. 햇빛을 가려줘야 되나? 안 가려. 난 햇빛을 맞으면 쨍쨍하게 더 커질 줄 알았지. 아 제가 무슨 농사를 안 해봐가지고 어찌 된 건 농담이고요.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다 다시 말랐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할렐루야.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감사는 미래가 아닌 주권이다. 친구 이 빌다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복받을 짓을 해라. 그냥 행동을 강요하고 네 미래, 네 결과 어떻게든 내야 된다. 창대해져야 그게 믿음이지. 그러나 욥은 창대하든 그러지 못하든 모든 미래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맥추절 감사입니다. 예. 결국에 실패한 욥은 기도로 승리했어요. 자 이제 2026년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감사는 안 돼요. 그냥 감사는 안 돼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조급함을 내려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권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는 세상 사람도 다 하잖아요. 뭐 아이고 뭐 우리 자식들이 뭐 잘 살아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감사가 핵심이 아니라 내 미래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설교를 작성을 하고 교재를 먼저 만들고 마지막 검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가 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말씀을 토대로 또 다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욥의 기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그래요. 밤에 누워서 자기 전에 10분 동안 감사의 제목을 적을 때 욥의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 막 스트레스 받은 거. 열받아. 막 불안해. 내 미래, 내 인생. 시험은 다 망치고. 회사는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고. 사업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데 그런 거 다 숨기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누워가지고 그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생각나냐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들만 생각나. 그놈의 그 인간 그거. 아, 내 그 인간 그거네 진짜. 아, 계속 그런다. 하루 종일 그런다.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인간 생각만 해요. 그놈의 인간, 저놈의 인간, 요놈의 인간. 예. 그래서 자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나 불안해 죽겠습니다. 나 무서워 죽겠습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이게 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거예요.

0: 그게 욥이 옳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미워 죽겠고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고 그게 옳대요. 그게 하나의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하나의 감사. 그래도 주님께 털어놓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 이게 옳대요. 하나님 앞에 다 숨기고 옳은 말만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한 주간 약속합시다. 자기 전에 기도 제목 적으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근데 그냥 적지 마시고 나쁜 놈 없애버리고 싶은 놈 다 적은 다음에 일 안 됐던 거 망한 거 다 적은 다음에 그래도 당신께 다 맡깁니다. 좀 탁 짚고 잡시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606-8165번 055-606-8165번 마산 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삶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주제로 네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곡은 시편 121편을 바탕으로 한 찬양곡, 인생의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아름다운 화성으로 담아낸 곡, 내가 산을 향하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연주로 내가 산을 향하여를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곡은 테너 하만택이 부르는 나를 창조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51편에 기록된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바탕으로 한 곡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는 간절한 고백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주는 찬양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솔티와 함께 6집에 수록된 주님 기다려요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조급함보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밝고 따뜻한 선율로 담아낸 찬양입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사랑받는 솔티와 함께의 순수한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가의 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회개, 기다림, 그리고 헌신을 주제로 네 곡의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맡겨진 자리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한별, 이재학이 함께 부르는 교사의 노래, 한 영혼입니다.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 정타의 성 집사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

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48개 나라 중에 단 8개 팀만이 남아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실력도 실력이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리더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여전히 팀의 중심에 서 있죠. 예전처럼 경기장을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결정적인 패스를 내주고 득점을 만들고 선수들에게 가장 큰 믿음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좋은 선수는 경기를 바꿀 수 있지만 좋은 리더는 팀을 바꾼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리더이신 예수님. 우리가 흔들릴 때도 먼저 앞서 걸어가시고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도 다시 방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라 좋은 리더와 함께 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리더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전하는 작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며 7월 9일 목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자, 오늘 첫 곡 주나목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월드컵 경기들 잘 챙겨보고 계신가요? 예, 새벽에 하고 막 이래가지고 챙겨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뭐 결과나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메시가 참 리오넬 메시 선수가 지금 우리 나이로 40이거든요. 40. 예, 마흔인데 정말 이 축구한 걸 보면 축구에 정말 돌을 튼 축구의 경지에 오른 그런 사람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메시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팀으로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한 팀으로 묶는 역할을 메시가 참 잘해주는데 좋은 리더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좋은 리더가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들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재밌게 월드컵 경기 남은 경기들 잘 즐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충전이었죠. 은혜 충전 라이브에 충전 남겨주시면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출석 인증도 되니까요. 빠지지 않고 지금부터 충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미션도 한번 소개해 드려야죠. 오늘은 목요일 N행시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오프닝에서 이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오늘은 리더 이행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이행시. 아, 뭐 감동적인 내용도 좋고 은혜로운 내용도 좋고 뭐 리더에 관한 이야기들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실없는 얘기, 뭐 재밌는 얘기, 웃긴 내용까지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든 하셔도 되는 이행시 시간, 리더 이행시.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석 단어와 이행시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어제 5765 아영자모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충전이고요. 오늘 목요일 N행시 미션 있는 날이죠. 오늘은 리더 이행시입니다. 리더 이행시. 감동적인 내용, 은혜로운 내용, 실험 얘기, 재밌는 이야기까지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말이든 하셔도 되는 리더 이행시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0720님께서 충디님 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 제가 또 결혼 후 첫 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7월 말에 경주로 한번 다녀와 볼까 합니다. 제가 이 테마파크, 워터파크 이런 데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 좀 이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같이 워터파크 하루, 테마파크 하루, 여행 하루 이렇게 2박 3일을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네. 문자나 댓글로 어디로 가시는지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2850님께서 아, 쟁이쟁이 녹방생이 아, 그러면서 아, 녹방생이라서 놀리는 맛이 없어요. 에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이렇게 또 쟁이쟁이 녹방생이가 되어버렸네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 예,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생방인 것처럼 예, 우리 생방이죠. 예, 생방인 것처럼 이런 마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막 소문내시면 안 돼요. 예,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당신만을 위한 노래 여전히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 공장장 미니 PD가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고 찬양을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예, 찬양 어떤 거 들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고 싶으신지 내용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AI를 이용해서 노래 선물도 드리고 산삼스틱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918님께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 만든 노래는 2부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찬양 어제 9507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0: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창원 제1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감미로운 첼로 연주로 들어보는 찬양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시편 138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최고의 감사는 최고의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사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들은 감사의 찬양들은 다윗의 안위가 평안해서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대적들이 눈앞에서 다윗을 위협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을 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와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오늘 138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래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감사와 찬양이 곧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찬송,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께 감사함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보면 안쓰럽죠? 애쓰잖아요. 전심으로 하려고 애쓰잖아요. 예, 아침에 이 시간에 오면요, 목도 잘 안 풀어져요, 사실은. 임마누엘 찬양대는 더 고생하고 있고요. 근데 연습해가지고 어려운 찬양을 확 맞춰가면서 지금 대부분 굶고 오셨죠? 그래서 얼굴들이 좀 그래요. 예, 굶으면서. 전심으로 찬양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감동도 되고 은혜도 받는 거죠. 성경에는 온전한 예배자와 실패한 예배자를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앞에도 늘 대적들이 있었고 다윗 앞에도 늘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에 차이가 나냐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나요. 그것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버림을 받아요.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워주셔요. 이게 차이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곁길로 계속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고 끝나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에 있는데 대적들이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야 예배가 인도가 됩니다. 제사가 드려집니다. 사울이 대적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가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예배를 드리자니 사무엘이 안 와서 답답하고 안 드리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드리고 가면 뭐예요? 이론적으로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함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사무엘은 기다릴 수가 없고 그래서 편법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무엘 없이 예배를 드려요. 자기 임의대로. 그 사건이 발단이 돼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요. 사울은 예배를 전쟁을 이기는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한 예배는 얼마든지 자기 임의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 가운데서는 대적들이 눈앞에 있죠. 오늘 보세요.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니이다. 이렇게는 뭐냐면 신들 앞에서는 무슨 신들이 있어서 그렇게 아니라 대적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앞에 있다는 건 그들의 깃발 가운데는 신들의 형상이 있고 바알의 형상이 있고 아세라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싸우기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은 찬양했고 사울은 찬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했고 사울은 예배를 하긴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적들이 앞에 있었지만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보낼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때로는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하셨거든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을 은혜를 다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원래 출애굽을 한 목적 자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은 중간에서 다 사라지는 인생이 됐어요. 사울 왕의 인생과 별다름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감사만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감사를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한 후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고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1년 돼서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출애굽의 말씀도 주셨고 민수기 말씀도 주셨고 신명기 말씀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조된 게 뭐냐면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절기의 가장 핵심은 감사의 행위에 있어요. 감사의 마음에 있어요. 너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죽음의 길로 갈 것인데 너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정된 것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적인 예배에 들어온 게 유월절은 부활절이 되고 맥추감사절은 맥추감사절이 되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을 의무적으로라도 기억하고 받은 애를 회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감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도 멀어지고요. 축복의 땅과도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 때 목사님들도 감사를 매번 강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백성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기억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또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러시아 전에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미국과
굉장히

냉전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기술적으로 발전해야 더 앞서가는가를 되게 치밀하게 경쟁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주시대가 열리는데 인공위성을 빨리 쏘는 나라가 발전한다. 이 세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지도자들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너무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인공위성을 쏘고 우리가 과학자들이 훌륭하고 와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는데 미국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따뜻하고 우리나라는 춥고 이 나라는 백성들이 밝고 이 나라는 백성들 얼굴이 맨날 찡그리고 다니고 왜 그럴까? 우리가 더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무기가 더 많고 우리가 더 강대국이고 미국만큼 땅도 더 있는데 왜 그럴까? 이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 이제 소련의 지도자들이 고민고민을 하고 미국을 살펴보고 고민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미국이 소련보다 잘 산 이유를 소련의 지도자들이 뭘 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땡큐를 잘해서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뭘 잘해서요? 땡큐를 잘해서 미국 사람들 가만 보니까 말 끝마다 땡큐 땡큐 땡큐 땡큐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해도 뭐라 그래요? 노 땡큐 뭐 땡큐가 계속 붙어야 되는 거야. 아니 소련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와 땡큐를 입에 달고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잠정적인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일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죠. 근데도 그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각할 정도면 얼마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도 감사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병이다 해가지고 가까이도 안 오고 또 아픈 부위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병이었는데 다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막 룰루랄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왜 고향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병 걸리면 고향에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는데 한 명이 아니야. 우리 고향으로 가기 전에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해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나머지 아홉 명이 성경에 높습니다. 제가 맥락상 느낌이에요. 느낌. 아홉 명이 뭐라 그랬을 것 같으냐면 야 됐어. 다 났잖아. 끝났어. 예수님 언제 다시 본다고. 나 고향 가면 예수님 안 봐. 났으면 됐지. 그랬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더라. 한 명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희 먼저 가. 나는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고 가야 되겠어. 그리고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러면 한 명만 기다리셨으면 그래 참 잘했구나. 그래 너 믿음이 구원 받았다. 잘 가라 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다 고침을 받았는데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홉 명을 기다렸다는 거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이게 해서 이걸 문맥을 읽으면 이제 없는 말이지만 이제 그거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근데 그 남용한 자가 한 게 뭔데요? 한 게 뭔데요? 감사밖에 안 했다니까요? 뭘 한 게 없어요.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감사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아홉 명과 한 명의 차이는 뭐예요? 병 나은 거의 차이예요? 안 낫고 낫고의 차이예요? 아니요, 다 낫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은 건 난 거고 구원은 한 사람만 받았다니까요. 어떤 사람 받았나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는 믿음이 뭔데요? 감사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우리는 병 나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공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요. 감사는 그냥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신앙의 전부라니까요. 감사는 그냥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최고의 감사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감사로 최고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형식과 기도의 분량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많은 기도를 하는 건 좋아요. 바람직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쌓으면 응답해 주실 거야. 요 생각은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충분해서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분히 사랑해 주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는데요?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 상징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게 3절 말씀을 응답해 주시죠.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의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원래 주님을 찬양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양에 감사하는 거예요. 즐겁게 한 사람이에요. 늘 들에서 잘 때나 깰 때나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었어요.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강해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하면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강한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나 성도들의 삶이나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면 그 어떤 걸로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세요. 시편 108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여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안 되고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가 뭘 해야 인도하신대요? 뭘 해야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인정하신다고요? 전심으로 감사한 사람, 전심으로 찬양한 사람. 찬양대 가운데 혹시라도 전심으로 안 하신 분이 있을까요? 이따가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걸 원하셨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걸 원하셨지 다른 걸 원하시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감사는 작은 것이라도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죠. 하나님 마음도 움직여요.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막 씩씩대면서 막 서운하다는 거예요. 뭐가 서운하세요? 했더니 선교사님한테 서운하대. 다는 아닌데 일부 선교사님이 서운하대.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후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감사 편지가 한 번도 안 오더래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못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좀 어려워요. 선교지 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것도, 어떤 분도 그래요.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이나 선후배 목사님, 그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오면 일을 안 하고도 편지만 자주 보내시는 분이 있고 일을 많이 하고도 편지를 못 보내시는 분이 있대요.

성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거는 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시겠어요. 사랑해서 아껴서 어려운 형편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도 그냥 성령님한테 뭘 바라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큰 걸 바라요. 사랑해 엄마 아빠, 감사해 엄마 아빠, 고마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이 말하면 더 주고 싶죠.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더 주고 싶죠. 하나님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감사하단 말이 은혜를 잊지 않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기를 왜 지키지 않으세요? 절기 지키란 말 안 하면 안 해. 감사를 안 해. 특별한 찬양도 안 하고 특별한 감사도 안 하고 특별한 예물도 안 드리고 특별한 예배도 없고 다 이래.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잘 잃어버리는 사람의 특성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던 위험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거의 이 절기가 분기마다 나와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꼭 감사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기 가운데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홉 명은 어디 갔냐 찾으시고 기다린 것처럼 그들이 뭘 큰 걸 가져오기를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와서 정말 감사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도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영화롭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어떻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감사가 있는 제사. 사울처럼 예배가 제사가 성공의 수단, 싸움에 이기는 승리의 수단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 자체가 목적이고 찬양 자체가 목적인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영국은 목회자가 많이 없었을 때 20살 초반만 돼도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영국의 한 젊은이가 10대에 신학을 하고 20대 초반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몸이 얼마나 약한지 병원에 가니까 1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 저에게 1년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제 1년밖에 없지만 1년 동안 하나님에서 내가 신학하고 목회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서 다 불태우고 가겠습니다. 1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청년이 84세까지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뤄놓은 교회가 어디냐? 영국의 구세군 교회예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사형 선고를 1년 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84년까지 살면서 구세군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프랑스의 칼빈을 따라가는 장로교회가 있고요. 영국의 웨슬리를 따라가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가 있어요. 근데 구세군이 영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와 맥을 같이 해요. 그런데 그 조직은 윌리엄 부스가 군대식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구세군이잖아요. 군대예요. 예. 그래서 연말 연시 되면 성탄절 때 구세군이 나와서 이렇게 모금 활동 하시잖아요. 구세군이에요. 우리와 뿌리가 사실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군사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1년 1년이 연장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았더니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84세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1년을 감사했더니 64년이 이상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중세의 수도자 토마스 아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한 책을 쓴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왜 그런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냐면 그런 분들이 경험한 인생, 그분이 쌓았던 영성, 대했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 깊은 은혜와 영성과 기도와 목회 가운데 깨달은 통찰력이 있는 그 핵심적인 진리의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영국의

0: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신 설교의 황태자로 가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여러 교부가 있는데 열두 제자들의 또 제자가 교부라 그래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연구하고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평생을 함께 바친 사람들이 깨닫는 감사에 대한 이 통찰력이 거의 성경의 진리와 거의 비슷한 거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그 중요하고 감사가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고의 감사는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감사는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감사는 최고의 찬양이고 최고의 감사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감사하는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살게 하셨구나, 앞으로 살게 하실 때까지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살아야겠구나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는 삶으로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1회 행안이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지회장 이명자라고 합니다.
2: 극동방송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1: 친정엄마가 굉장히 그 절에 신도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행사 때마다 뭐 쌀도 같이 들어서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무당을 좀 끼고 살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이제 그게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무당 불러가지고 막 그 구슬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친정엄마가 제 큰아이가 태어나고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순간 그 엄마가 그렇게 섬기고 했던 그 불상, 그 뭐 부처님 뭐 이런 게 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그냥 막연히 그냥 스스로 그냥 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우연한 이제 차 운전하다가 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가 한번 믿어볼까 했던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아주 반가운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취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남편이 차를 타면 막 그 소리 막 꺼버리고 막 화도 내시고 그랬지만, 웃긋하게 그냥 계속 제 일을 하면서 또 제 그 일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또 이렇게 많은 의지가 됐던 게 극동방송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전해준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나요?
1: 저는 이제 여기 극동방송 뒤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극동방송 쪽을 제가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저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그냥 방송만 계속 들으니까 그냥 방송에 흘러나오는 그것만 보고도 저게 나의 교회고 나의 안식처고 나의 힘이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청소하면서도 그냥 뭐 그 극동방송에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무슨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혼자서 주문처럼 제재를 사여 주시옵소서라든지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도 키우고 케어하면서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 제 아이는 제가 아이가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선교원에 세 명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딸이 큰 아이인데 그 대학을 중국에 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찬양대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대도 서고, 그리고 이제 기타도 배워가지고 막 찬양을 기타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두 아들은 아직까지 교회 못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전도를 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극동방송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선교원을 나와서 그런지 심성이 굉장히 곱고 아주 반듯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기도를 많이 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제 일은 술술 잘 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담대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서 극동방송은 정말 저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희망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친구이자 그리고 함께 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극동 방송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믿음이 없다가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송이 앞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겠습니다. 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피아 워십의 마귀들과 싸울지라로 출발합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피아워십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목요일 리더 이행시 미션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오늘 출석 단어 충전, 빠지지 않고 충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기간 특집으로 진행되는 건강 칼럼 이어질 예정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전공을 가진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건강 칼럼을 통해 건강한 유익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신아 콰이어가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수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의사 이수현입니다. 재활의학을 소개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인턴 과정을 마치고 재활의학을 전공할까로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받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면접장에서 병원장님이 재활의학은 뭐하는 진료과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더듬거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도 우리과를 찾으시는 어르신들께서 재활의학과라는 단어가 입에 익지 않으신지 재활용과 하시곤 합니다. 재활의학을 한자 뜻 그대로 하면 다시 재, 살, 활이니까 다시 생기를 주는 의학이라는 뜻이 되겠죠. 즉, 질병, 부상 등으로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 의학이 재활의학입니다. 의학을 굳이 세 부분으로 분류한다면, 첫째, 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려는 의학인 예방의학. 둘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각 분야의 치료의학. 셋째,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 기능 장애를 회복,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활의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을 제3의 의학이라고도 합니다. 재활의학의 대상 분야로서는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파킨슨병 등에 의해 발생한 운동기능장애, 인지기능장애, 삼킴장애, 언어장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경추 및 흉요추부 척수신경 손상으로 발생한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배뇨배변장애 등과 같은 척수손상 환자분들의 후유합병증에 대한 재활치료, 신체 전반에 걸쳐

0: 붙여 있는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환 때문에 생긴 통증, 변형, 기능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계 재활치료,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재활, 신경 및 근육에 생긴 질환, 외상 등에 대한 정기진단학적 진단검사, 그 밖에도 노인재활, 심폐재활, 스포츠재활, 의지보조기재활, 장애의 평가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간략하게 여러 재활약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질환 중의 하나이며 많은 후유증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뇌졸중의 재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수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올여름도 진짜 덥다 진짜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볼래요? 쨍하고 내리쬐는 여름 폭염

0: 마음을 시원케 앱으로 FM으로 어디서 나으냐로 러멀 서머 올여름도 극동방송과 함께할래요? 시원한 복음의 소리 서머 스페셜
1: 현재 시각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Count Your Blessing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그리고 우리 뽐뽐 라디오 이건수 PD의 아주 멋진 서머 스페셜 아이디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4918님께서 어제 기프티콘 그 미션 끝났냐고 물어보셨는데 우리 2850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고요. 아, 또 오늘 윗지방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 태풍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일기예보를 잘 좀 확인해 주시고 아직 창원은 뭐 좀 맑고 이런 더운 날씨라서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제가 사는 그 청주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태풍 소식도 있으니까 일기예보 계속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6864님께서 비리님 극동방송 수련회 때 같이 사진 찍었는데 아, 솔직하게 배만 좀 봐주면 더 멋진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아, 정곡을. 예, 제가 그래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아, 더 멋진 모습을 위해서 뱃살을 좀 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271님께서 어제 이 정답 맞춰주시면서 저 좀 뽑아주세요. 아, 저 뽑아달라고. 아, 빌어도 볼게요. 빌라도 볼게요. 라고 어제 정답을 이용해서. 아, 이 정답 뽑히시려면 데일리 미션에 아, 열심히 참여해주시거나 아니면 출석 단어를 열심히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1님 제가 또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아름다우신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축복의 씨앗 듣고 옵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아름다우신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축복의 씨앗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어제 신청하신 우리 4918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 사연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외동딸 지수 사랑해 언제나 힘들고 지쳐도 항상 엄마는 내 편이야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하자 라고 우리 외동딸 지수양을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내용을 담아서 우리 또 지수양의 이름까지 넣어서 멋지게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지수양을 응원하는 4918님의 신청 사연을 담아서 만든 노래였는데 어떠셨나요? 4918님 잘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4918님처럼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내용을 담아서 이름까지 담아서 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넣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를 만들어 선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온누리 월십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0: Over the last few weeks, we've been talking about grace-based parenting.
1: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은혜 중심의 양육에 대해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0: Grace-based parenting passes on to our children the same grace we ourselves have received from God in Christ.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양육입니다.
0: Grace-based parenting targets the inner needs of our children for a secure love, a significant purpose, and a strong hope.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자녀들의 내면의 필요, 곧 안전한 사랑과 의미 있는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세워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 In his book, Grace-Based Parenting, Tim Kimmel teaches that grace-based families give our children four freedoms.
1: 팀 키멜은 그의 책 Grace-Based Parenting에서 은혜 중심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네 가지 자유를 허락한다고 말합니다.
0: The first is the freedom to be different.
1: 첫 번째는 다를 수 있는 자유입니다.
0: The second is the freedom to be vulnerable.
1: 두 번째는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입니다.
0: The third is the freedom to be candid.
1: 세 번째는 솔직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0: And the fourth is the freedom to make mistakes.
1: 그리고 네 번째는 실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0: Perhaps the fourth, the freedom to make mistakes, is the most important.
1: 어쩌면 네 번째,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0: Think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skeleton of a lobster and the skeleton of a mammal.
1: 랍스터의 골격과 포유류의 골격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 The skeleton of a lobster is external. If it breaks, the lobster dies.
1: 랍스터의 골격은 몸 바깥에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면 랍스터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0: The skeleton of a mammal is internal. If a bone breaks, it normally can heal.
1: 반면 포유류의 골격은 몸 안에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더라도 대부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0: Sometimes parents try to build external skeletons to protect their children.
1: 때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골격을 세우려 합니다.
0: They carefully control every aspect of a child's life in the hope that they can protect him from any mistake or danger.
1: 부모는 자녀 삶의 모든 영역을 세심하게 통제하면서 어떤 실수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 But then the child leaves for college in Seoul or for the army or to work in a large company and is outside the control of his parents.
1: 하지만 어느 날 자녀는 서울로 대학을 가거나 군대에 가거나 큰 회사에 취직하게 되고 부모의 통제 밖에 놓이게 됩니다.
0: A temptation pierces the outer shell that parents have built around the child, and there is no strong internal skeleton.
1: 그 순간 유혹은 부모가 자녀 주위에 세워놓은 외적인 껍질을 뚫고 들어오지만 자녀 안에는 단단한 내적 골격이 세워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Grace-based parents try to build a strong inner skeleton for their children.
1: 은혜 중심의 부모는 자녀 안에 강한 내적 골격을 세우는 데 힘씁니다.
0: How do parents build a strong internal skeleton in their children?
1: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자녀 안에 강한 내적 골격을 세울 수 있을까요?
0: Building a strong internal skeleton begins with parents who are not surprised when their children make mistakes, even big ones.
1: 강한 내적 골격을 세우는 일은 자녀가 실수할 때, 심지어 큰 실수를 할 때에도 지나치게 놀라지 않는 부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0: Grace-based parents know that their child has a tendency towards sin, just as they have a tendency towards sin.
1: 은혜 중심의 부모는 자기 자녀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0: Grace-based parents provide a safe place for their children to talk to them about their internal battles with jealousy, lust, greed, or anger.
1: 은혜 중심의 부모는 자녀가 시기심과 탐욕과 분노 같은 내면의 싸움에 대해 부모와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0: When a child sins, the grace-based parent doesn't say, "What's wrong with you?" Or why did you do something so stupid?
1: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은혜 중심의 부모는 너 왜 그러니? 오늘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0: He knows what's wrong with his child. His child has the same bent towards sin as he has.
1: 그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녀 역시 자신과 같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0: The grace-based parent does not scold his child repeatedly about his shortcomings.
1: 은혜 중심의 부모는 자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두고 반복해서 꾸짖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0: Rather, he is excited about pointing his child toward the un-

0: unconditional love of Jesus.
1: 위로크님, 자녀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데 마음을 쏟습니다.
2: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복음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섬기다가 모진 압박과 고난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복음을 자유롭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겁을 내서 도망갔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비겁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별 사람 아니다. 막 겁이 나면 예수님도 떠날 사람이고 너희들도 버리고 가질 사람처럼 갔다라고 하는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계속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난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물고기와 같은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고 고난과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지금 개척을 해서 섬기고 있는 그 과정이지만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지금 고난 중에서 이곳에서도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이곳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자기를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비겁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는데 내가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약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뜻에서 사도 바울은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자랄 수 있기도 하지만은 나와 친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믿음 생활에 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협력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과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사귀어도 막 끼리끼리 패거리 집단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옮겨져서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좋은 사람으로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실히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경상도에는 우리 경남에는 왜 8%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대구는 한 8%밖에 예수 믿는 비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 수도권은 25% 예수 믿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또 글도 읽고 제가 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자를 한번 비교해보면 특별히 여 전도사님들을 제가 쉽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여 전도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의 여 전도사님들은요 누군가에게 결석을 자주 하고 또문또문 예수 믿게 된다든지 아니면 불신자 전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뭐 문제가 있다든지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오면 돼. 교회 오면 돼. 기도하면 돼. 내 기도해 줄게.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병도 낫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자꾸 아프면서도 교회 안 나오고 그래.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 믿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상도의 전도사님들은 누군가가 내가 교회 안 나오게 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나오라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너무 부끄러워. 나도 뭐 믿는 자답게 살지도 못하는데 오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고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니 막 모기 소리처럼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가자 교회가 뭐 참 좋다 막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단호함과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또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내 혼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전하려고 하니까 나도 확신도 없는 데다가 나는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 혹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우와 내가 겁이 난 우짜고 이래가지고 못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특별히 중직자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줄 알아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뒤에 배경이 되어 계시니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좀 두렵기도 한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내가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사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먹는 술은 너희들은 술 마시라 아마 내 콜라라도 마실게 전혀 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가지도 않겠다 뭐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자리에 가서서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 선명성을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술을 권하던 사람도 한 두세 번 권하다가 아, 저 친구는 어차피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실 사람이다. 그 다음에 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너희가 위탁받았으니 여러분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항할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저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내가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고 맡기신 이유는 나도 예수 믿게 되는 그 과정에 누군가의 권유함과 누군가의 강권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위탁하고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목회자들은 항상 교회만을 생각하고 또 교회 성도들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아랫게 이제 신방을 갈 때입니다. 절대 여러분 목사를 이런 목사라고 자랑하는 것 절대 아님을 먼저 양해 구하고요. 어떤 우리 교회 회사 경영하는 분이 계셔서 진방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10분만 더 가면 그분이 회사가 있는데 그분 지금 회사 있는지 한번 살펴봐봐. 내가 그거 들렀다 가고 싶어. 이랬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이따 생각나니까 또 어떤 집사님의 회사가 또 거기에 있다. 이게 또 제약이 생각나서 그분에게 전화해봐. 이곳에 진방 마치고 그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또 내가 가면 되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에 가서든지 교인의 믿음 생활을 살피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오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6시 남짓 넘으면 출근을 합니다. 뭐 집사람하고 나눈 말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새벽에 웃잔 일이세요. 뭐 교회에서 얼굴을 못 보니까 내가 전화했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2부 예배 오겠습니다 했는데 2부 예배 항상 앉는 자리가 있는데 오늘 안 보인다. 3부 예배로 바꾸시려고 그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하니까 나하고 그 통화해가지고 2부 예배 오기로 했는데 온 분 손 안 들어 보이소. 3부 예배 오실랑 같다. 여러분 언제든지 뭐 새벽에도 생각나면 뭐 그 사람의 라이브 스타일을 좀 아니까 그분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부담 없이 전화를 했고 오늘 정말로 100%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2부 예배 못 오시면 3부 예배에 오겠죠.
우리 교회 딱

도착하니까 또 문자가 한 개 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누구가 오늘 교회 오니까 목사님 이부 예배 마치고 기도해 주세요. 아, 그래. 아, 이 주일날 너무 복잡한데, 너무 복잡한데. 이 생각이 들더라도 교인의 입장에서, 교인의 입장에서 내가 바쁘고 힘이 들지만은 그래서 이부 예배 마치고랑 만나죠. 이까지 갔고요. 이부 예배 마치기 전에, 이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내가 기도를 또 했고, 잠시 후에 또 문자가 또 오기를, 목사님 일부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분이 일부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분을 내려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라고 할까요? 이래서, 아니, 내가 올라갈게.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또 예배 또 기도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샵에,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지금 목사님하고 함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항상 교육을 시키기를, 목회자에게 노는 날이 어디 있고 쉬는 날이 어디 있나. 교회 일을 하면서도 쉴 수도 있고 쉬면서도 항상 교회 일을 생각하고 항상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런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지. 뭐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놀고 월드컵 경기 다 보고, 월드컵 경기 다 봤으면 그만큼 또 늦게까지 교회 일을 하고, 목사들도 월드컵 궁금하다 아이가, 나도 궁금해서 전반전만 봤어요. 뭐 우짜겠노. 자기가 지혜롭게 그 삶의 패턴을 잘 조절하면, 여러분 월드컵을 보면서도,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면서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을 두 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 이 선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월드컵도 다 보시고, 이번 주도 금요일 10시에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됩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위탁해 주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예수 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옷이 다 벗겨지고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아프고 두려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담담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되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일이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해 중학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요, 유머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유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자기가 직장이, 직업이 선막을 만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교사이지만은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참 신앙 좋은 의사분이라든지 전문인들 가운데에서 자기 생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평신도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되고 보니 사도 바울이, 아, 새 가족 한 가족이 너무 반가워요.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 여러분 절대 환영합니다. 100%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돕겠습니다. 제 할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어른이 되어서 교회 나왔지만은 성경에서는 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유모와 같은 역할을 다하라. 유모와 같은 역할을. 유모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저절 공급받지 못하면 힘들어하고요. 또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우리 며느리 이야기도 내가 한번 들었습니다만, 아가 너무 울어가지고 속은 상한데 한 번도 아이 앞에, 우리 아들 내외가 아이를 기르는 법칙이, 철칙이 아이 앞에 야단 안 친다. 아이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들이가 다 하지 아이한테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 이게 저거 삶의 방법이에요. 저것하면 엘라야 울지마 이놈 새끼야 이럴 때, 그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나. 조만간에 제가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갈 예정인데 웃자고 싶습니다. 많이 울면 울지마 이놈 이래 하는 게 내 어릴 때 나는 자녀 교육의 과정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 며느리는 아이가 너무 힘들 때에 아들한테 잠시 맡겨두고 지가 밖에 나가서 한 20분 딱 울고 들어오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0: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아기를 가진 엄마 아버지의 그 심정은요 모든 것에 자녀들의 올인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도와드리고 또 관리하고 다스릴 때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 교회의 건물 구조도 모르고 다 낯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잘 보호하고 밤에 아파 열이 나게 되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기를 잘 기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새신자가 오게 되었을 때에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복음 안에서는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되는 과정에 아기가 여러분 20살이 되기까지 부모의 얼마나 물질적인 헌신과 희생과 투자, 노력, 애쓰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새 가족들을 잘 돌보아라. 우리 김해 조한교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성도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직분자들께서는 낯선 자들은 무조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는 여러분들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1: 나를 스치는데
0: 지나가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잘 모른다 할지라도
1: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0: 제가 관심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먼저 믿은 자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젊은 놈이 지가 먼저 인사 안 하는데 나이든 내가 왜 인사를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라도 예수 처음 믿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온 교회가 밝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이럴 때에 그 사람이 교회 가까이 하기가 쉽고 교회와 딱 밀접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쉽지. 그런데 뭐 나는 얼굴 저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다 이래가 그냥 지나가면 새가족 입장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서먹서먹하고 내가 교회 간 내 체질이 안 맞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래가지고 또 그 새가족으로 한 사람을 불러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가 쓰고 용이 쓰고 막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쓰고 누군가는 애쓰고 용 써서 겨우 데리고 왔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냥 인사만 해주고 반가이 맞이하기만 해주면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목회자 그런 사람이 없다. 여러분 무관심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교회 부흥이나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같이 하라. 아버지같이. 구절이 이렇습니다.
2: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0: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필요하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다 한결같이 뭐 보통학교, 초등학교 이 정도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못 배운 데 대한 그 한 맺힌 게 있죠. 그래서 당대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배우고 이래 했지만은 내 자녀에게만은 배우고자 자기가 대학을 가고자 대학원을 가고자 박사 과정을 시작하고 마치려고 하고자 한다면 어느 부모든지 간에 형편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밀어주는 것이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더더욱이나 같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부모처럼 잘 돌보듯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후임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너는 부모와 같이 그리고 유모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더 못해서 사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의 공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막 이거는 논쟁이나 여지가 없이 다 옳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약간의 권위가 있고요. 사자는 동물 중에 제일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초원을 다스리는 그 제일 큰 1등 대상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에게 야단만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부둥켜 안고 또 살피고 전화 한 통이라도 또 해주고 아픈 사람 아프다 소리를 들었는데 아픈 사람에게 전화

0: 또 한 통 없이 그래 뭐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면 못 갈 수도 있음을 또 이야기해서 양해 구하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보통 일주일에 두 가정 내지 많으면 세 가정 장례가 일어나기도 하고 결혼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정에서는 담임 목사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 한 번의 신방을 부목사들이 세 번 신방한 것보다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정서를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을 제가 다 집례하려다가 보니 제가 장례식에 매여서 장례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결혼식에 일일이 다 가서 주례를 다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지만 중복되는 시간인데는 어쩝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너무 먼 거리게 되면 제가 갈 수가 없으니 부목사님을 대신해서 보내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담임 목사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나의 사랑의 목양의 대상이지만은 성도들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끔 필요하면 자녀에게 매를 들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야단이 필요하면 때로는 야단을 치야 하듯이 여러분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어른들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잘못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불러서 사랑하고 아끼는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채찍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 담겨 있는 야단기가 있는 그리고 가르침을 갈 수 있는 이 마음으로 그 사람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때로는 목회자로서 단호하게 하라 그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너희 오늘 성경에서 표현되는 하나님과 우리와 너희 여러분 너희와 우리가 따로 있지만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개인 경건 믿음 생활을 하시고요.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오게 되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따뜻함으로 대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그러면 여러분 참 좋은 것을 당연히 전하는 것 도리고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가 예수 믿어도 별 거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별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생각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과 연계시킬 줄 아는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는 가능하면 1년 52주 다 결석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할 것 다 하고 어째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주일 예배 다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것 다 하고 따라합니다. 또 할 것 다 하고
1: 할 것 다 하고
0: 예수 바로 믿을 수 없다.
1: 예수 바로 믿을 수 없다.
0: 예수 제일 잘 믿고
1: 예수 제일 잘 믿고
0: 남은 시간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1: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0: 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누가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적은 거 이외에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걸림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항상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밀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가 돌보는 그 교회 성도들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밀리면 여러분 교회 문 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나는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교회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리고 여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자다운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기를 권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교회만 있어

0: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출근도 잘하고 뭐 퇴근도 적절한 시간에 퇴근도 하거라. 그러니 우리 교육자들은 주 몇 시간을 근무하는가 내가 한번 살펴봤더니 보통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주 50시간입니까? 근무 시간이 법적으로. 그런데 대해서 오버타임 수당이 또 있잖아요. 이게 사명자와 비사명자의 차이죠.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는 여러분 오버타임이고 이런 것도 없이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그래서 휴가를 맞아도 휴가 갔어도 교회를 생각하고 나의 즐거운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김해 중앙교회 목회자, 장로님, 근사님, 장립집사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된 사람들이 초신자를 초청하고 초신자를 돌아보는 이 일에 이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가족들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사명적인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여러분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의 전부라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이 땅에 사니까 여러분 난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손 한번 들어보이소. 아까 찬양 다 했잖아.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이리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보내잖아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전서고 그리고 후서를 보내잖아요. 후서를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항상 감사함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적은 그 편지에서 담담하게 언급한 복음 전하는 일, 세신자를 케어하는 일, 지도자들이 디모데가 그리고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일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하여 감사하노니 너희들에게 감사하노니 계속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우리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잘 사셔서 여러분이 칭찬받고 복받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로 인정받고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2771번 김해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모래 알마냥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이 이 세상 길이며 있었던 중 한 복음 전달 접어서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불만과 복수심 살아올 때면 주님 앞에 나와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으로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을 못 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접하면서 나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간으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북한이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이 찬송 올려드릴까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심어린 가사기를, 그런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의 찬송가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리영희 자매 선곡과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들 자신의 인생 역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척박한 광야와도 같은 우리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변화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도사리고 있죠. 홍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리고 같은 장벽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또 불신앙의 마음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복된 땅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출발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제이어스의 찬양 들으셨고요. 엘샤인의 그 사랑 그리고 빨간 약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들 나눌 텐데요. 여리고 같은 장벽 앞에 있으신 분들, 홍해에 가로막혀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 시간 문자로 또 함께 해주시면서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 반드시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이고요. 이 시간 찬양 함께 나누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637번님께서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양병원 출근하고 계시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듣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일터로 향하시는 분들 또 주님 앞에 쉼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637번님 신청해 주신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듣고 오시죠.

조준모의 강물까지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거기 너 있었는가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찬양함으로 주님의 약속 꼭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또 찬양 들으시다가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자로 함께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샵 9330.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또 축하 메시지, 위로 메시지 모두 모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662번님께서 이런 일 저런

우리 안에도 광야가 펼쳐져 있음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이 변화의 여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이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이 전해진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나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곡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지심연 경남산심연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통해 배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셋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지혜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지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죠.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옷을 살 때는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을 사거나 혹은 언젠가 필요한 때를 위해 미리 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입을 외투를 여름 특별 세일 기간에 사는 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아주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큰 마음을 먹고 좋은 옷을 한 벌 사셨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 옷을 입을 만한 특별한 날이 없어서 아직 입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대화를 듣던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무 날이나 정해서 그 옷 입고 나가세요. 특별한 날 없으면 뭐 어때? 내가 특별한 날로 만들면 되지. 이것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하신 첫 찬양은 휘즈윌의 삶으로 찬양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실 찬양은요, 찬송가 찬양으로 함께하실 텐데,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내 영혼의 빛 비치네 두 곡의 찬양 함께하시겠습니다.

두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실 찬양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찬송가의 선율로 함께 하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떼와 소떼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다섯 사람을 데려가서 바로에게 소개했다. 바로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왕의 종들인 저희는 조상 때부터 목자였습니다. 저희는 새로 정착할 곳을 찾아 이 나라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저희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몹시 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왕의 종들이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을 보며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도착해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만나게 되었소. 이집트는 그들을 환영하오.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리 잡고 살게 하시오. 좋소.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시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목축을 잘하는 이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가축을 맡겨 돌보게 하시오. 이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들어와 바로에게 소개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제가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아온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 조상이 받아 누린 세월에는 못 미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물러나왔다. 요셉은 바로가 지시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고 가장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그 땅의 당당한 주인이 되게 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을 가장 나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잘 보살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다. 마침내 온 땅에 식량이 바닥났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요셉은 식량 배급의 대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남김없이 거두어들여 바로의 궁에 두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돈이 바닥나자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몰려와서 말했다. 저희에게 식량을 주십시오.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죽는 모습을 두고 보실 참입니까? 돈이 바닥났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여러분의 가축을 끌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여러분의 가축을 받고 식량을 내주겠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에게 가축을 끌고 왔고 요셉은 말과 양, 소,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량을 내주었다. 요셉은 그해 내내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식량을 내주었다. 그 해가 가고 이듬해가 되자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빈털터리입니다. 돈은 이미 다 떨어졌고 가축마저 주인님께 다 팔아버렸습니다. 저희 몸과 땅을 빼면 저희에게는 식량과 맞바꿀 물건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버티다가 주인님 앞에서 굶어 죽는다면 저희 몸과 땅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희의 몸과 땅을 받으시고 식량을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의 종이 되고 저희 땅도 바로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씨앗뿐입니다. 저희가 생계를 유지하여 땅을 살릴 수 있을 만큼만 씨앗을 주십시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을 사들여 바로의 것이 되게 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백성은 바로의 종이 되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47장 1절에서 22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장면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랑을 묵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현의 여름이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아들이 집에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겁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집에서 기다리셨을 건데 돌아온 아들이 먼저 와서 사과하기를,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들이 오는 게 보이자마자 달려 나가십니다. 아버지의 위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냥 달려 나가십니다. 아들을 안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들이 준비한 사과의 말도 듣지도 않고 그저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돼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그냥 달려와서 우리를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참 감동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아 퀸의 The Prodigal, 테리안의 Testimony, 그리고 존 레딕의 Don't Fight Alone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남정인의 항해,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마주. 이렇게 두 글자 제목으로 연이어서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는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아, 어떤 얼굴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는 바람에 그런 뭐 변명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부끄럼 속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감정이 다 녹아버리고 모든 걱정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처음엔 두렵습니다. 막 너무 내가 멀리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우리에게 달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좀 멀리 와 있는 것 같아. 이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하고 좀 요즘 좀 소원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0: Amen. You can be seated again. So this song just says, Jesus, no matter what's good and what's bad, what's going on, I will remember. I will remember the works of your hands in my life. And we will do it tonight, God. This night, this moment. We will say, great.
1: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날 보내셨어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 금요일 시작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했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인 사랑,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가길 다가도로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 장성찬의 첼로 연주곡 중에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김도현의 주님여 이 손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번 서머 스페셜의 주제인데요.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문자를 다 일일이 소개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도했고요.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말씀과 찬양이 그냥 한번 듣고 스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요. 또 하나님께 나의 사랑도 고백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이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유료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제가 보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간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희락과 화평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함께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하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기대하면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많이 애청해 주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마치 선지자 요나처럼 말이죠. 그는 미워하고 혐오하는 원수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편견, 상처로 얼룩진 요나의 마음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기보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늘 지쳐서 쉬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범키의 주님 말씀하신 면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자마리스 카알바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멀시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이 세상 험하고 띄워드리고요. 여섯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벌써 7월의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도 곧 찾아오겠죠. 하지만 이런 더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가을에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무덥고 또 힘든 시기, 뒤에 올 감사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든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면

그 당시에는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곧 끝난다. 뒤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예측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와 감사함이 있다.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고난은 조금 더 쉽게 견딜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힘을 주시며 뒤에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가며 견뎌내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렸습니다.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또 즐겁고 행복한 일도 언젠가는 끝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은 계속 반복이 되고 흐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며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또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는 감사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오늘도 기쁨으로 기대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도 함께 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 하시고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께 찾아뵐 거예요.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담겨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기도의 한 줄,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매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또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알아가기. 함께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1: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0: 네.
1: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이야기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0: 북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1: 예.
0: 참 신앙의 그 깊이가 아마 다양할 거예요.
1: 그렇죠.
0: 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또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된 경전 같은 건데요.
1: 그렇죠.
0: 예, 자, 성경이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흔히 베스트셀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0: 네.
1: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널리 퍼진 책.
0: 네.
1: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사실상 지금 뭐 지구상에 있는 가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성경책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북한에도
1: 그렇죠.
0: 들어가 있죠.
1: 예. 예. 다른 사람이 모를 뿐이죠.
0: 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들어가 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이 그래서 목사님 좀 개괄적인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책인지.
1: 네. 네. 성경이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네. 있습니다. 이 신구약 전체 성경은 지금 전 세계 언어 중에 8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래요.
0: 네.
1: 그런데 신약만 생각을 하면 신약 성경은 1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0: 네.
1: 성경 전체가 66권의

0: 현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언어가 4,152개 언어로 번역이
1: 와,
0: 되었답니다.
1: 네.
0: 놀랍죠? 그리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언어까지 하면 약 4,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1: 이야,
0: 얘기합니다.
1: 이 세상에 소수민족 언어까지 다 합치면 한 7,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엄청나죠?
1: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많은 나라, 또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전파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를 원해서겠지요?
0: 맞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저는
1: 네.
0: 성경은 인간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한 가지 두려움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1: 그쵸. 앞날에 대한 두려움.
0: 맞습니다.
1: 네.
0: 학자들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랍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괜히 그냥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증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요,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1: 네.
0: 다르게 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시작이 어딘가? 누가 나를 낳았는가? 나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1: 네.
0: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이것이 이제 풀리지 않는 우리 인간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이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다면서요?
0: 그렇죠.
1: 네.
0: 한 가지 이론은, 자, 위로, 위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볼수 있는 긴 꼬리가 달린 원숭이가 나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과학 시간에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은 사라지고,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형제지간이나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다 보니까 원숭이보다 침팬지나 오랑우탄이 인간에 훨씬 더 가깝답니다. 외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 네.
0: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동물원에 가서 오랑우탄을 본 적이 한번 있어요.
1: 네.
0: 그때 저희 막내 아이가 아주 어릴 때인데, 동물원 안에 저희 막내 아이만한 작은 오랑우탄이 엄마 오랑우탄 800개를 하고 누워 자고 있는데, 정말 사람 같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수컷 오랑우탄이 누워가지고 엉덩이를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옷만 입혀놓으면 정말 아빠인 거예요.
1: 야, 사람의 모습과 좀 똑같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이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과 오랑우탄의 유전자가 97%가 같다랍니다.
1: 네.
0: 침팬지는요, 인간하고 유전자가 99%가 같더랍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낸 이 놀이 진화론이죠.
1: 그렇죠.
0: 수십억 년 전에 우연히 생명을 가진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세포가 점점 더 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오랑우탄이 되고 침팬지가 되고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그 줄기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1: 네.
0: 이것을 우리가 진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정반대 이론이 하나가 있죠.
1: 예.
0: 사람의 조상을 찾아서 위로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홍수 시대가 있었는데
1: 예.
0: 그 홍수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던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 아담이 나오고 바로 그 위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성경에는요, 낳고, 낳고,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1: 그렇죠. 창세기 이제 5장에
0: 맞습니다.
1: 족보가 나오는데.
0: 그렇죠.
1: 예.
0: 거기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마할랄렐을 낳고. 그러다가 창세기 7장에 가면요,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홍수를 만나서 다 죽게 됩니다.
1: 예.
0: 그때 유일하게

0: 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죠?
1: 노아.
0: 맞죠.
1: 네.
0: 그리고 그 노아의 자손들이 창세기 10장에 또 기록됩니다. 노아는 야벳을 낳고 야벳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를 낳고 낳고.
1: 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똑같은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요.
1: 네.
0: 여기서는 특이하게 족보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1: 위로 올라가는군요.
0: 맞아요. 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1: 아멘.
0: 그래서 성경은요. 네. 계속해서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0: 예.
1: 세상에서의 말하는 이론은 진화론.
0: 예.
1: 한 세포로 인해서 갈라져서 또 진화하고 발전하다가 사람이 된 거고
0: 예.
1: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0: 맞습니다.
1: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0: 예.
1: 예.
0: 그러니까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결국에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1: 예.
0: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1: 네.
0: 명쾌하잖아요.
1: 그렇죠. 자, 이렇게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0: 맞습니다.
1: 그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네.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0: 네.
1: 네.
0: 사람의 근본,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0: 하나는 진화 이론이고 또 한 가지는 창조 이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1: 오.
0: 나는 그냥 실수로 어쩌다가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어떤 창조주가 있는데
1: 네.
0: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 오, 예.
0: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1: 아, 네, 네.
0: 그 마음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 아멘. 네.
0: 그 방법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면 우리의 근원 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첫 시간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0: 다음 시간의 주제는요.
1: 네.
0: 성경은 세상을 비추는 책이다입니다.
1: 네. 자, 다음 시간에도 함께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 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형실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충청권에 392조 원을 투자해 고대역폭 메모리와 AI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해외 K-뷰티 인기에 힘입어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상반기 뷰티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4.6배 증가했고 일본 시장에서는 8.7배나 성장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고 소비 활성화에 나섭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주요국 증시에서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먹이를 받아 성장하고 분열해 자손까지 만드는 인공세포를 처음 구현하며 합성생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우주국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역대 최고 해상도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촬영하며 6천만 개가 넘는 별들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갈등을 빚은 유엔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접경지역 평화기여 유공포상 대상에 포함하며 관계 관리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딸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지방교통난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충청권에 모두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140조 원을 투자해 아산과 온양, 천안, 세종을 중심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시설과 차세대 OLED, 배터리,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온양 캠퍼스가 범용 반도체 후공정 중심에서 세계적인 HBM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충청권이 앞으로 정보기술 소재와 부품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청주에 100조 원을 투자해 낸드플래시 생산시설과 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고 오늘 2027년부터 첨단 패키징 공장을, 2029년부터는 신규 낸드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SK그룹은

이와 함께 충청권에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6배 증가했습니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1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400여 개 국내 뷰티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패션 상품을 구매하면서 화장품과 메이크업, 헤어, 뷰티 제품까지 함께 구매하는 교차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성장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최대 할인 행사인 몬스터 세일에서는 패션과 뷰티 브랜드 3천여 곳이 참여해 최대 80% 할인 행사를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6월의 뷰티 거래액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상반기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770%, 약 8.7배 증가했습니다. 무신사는 지난 4월 도쿄에서 진행한 K-뷰티 팝업 행사에 7만 5천 명이 방문했고, 참가 브랜드들의 평균 거래액도 행사 이전보다 4배 늘었다며,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체험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의류 등 공산품은 물론 김장철 농축수산물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7만 장을 배포하고 전국의 지역 축제와 연계한 소비 촉진 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등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 회복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세계 주요 증시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의 신용융자 잔액은 약 1조 4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 ETF의 순자산도 1년 전보다 약 50%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신용 매수 잔고도 처음으로 7조 엔을 넘어섰고 홍콩에서도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차입 투자 확대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빚을 내 투자하는 사례가 늘면서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금융당국은 실시간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증권사는 레버리지 한도를 축소하는 등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신용거래 규모가 크고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위험도가 더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레버리지 ETF와 신용거래 확대가 기업의 실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큰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이 생명이 없는 화학 성분을 조립해 먹이를 받아들이고 성장한 뒤 스스로 분열해 자손까지 만드는 인공세포를 처음 구현했습니다. 연구진은 DNA와 단백질, 리보솜, 세포막 성분 등을 처음부터 조립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인공세포인 스퍼드셀을 제작했는데요. 이 세포는 단백질과 리보솜이 들어있는 먹이 주머니를 흡수하며 성장했고 일정 크기에 이르자 둘로 나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증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먹이를 더 잘 흡수하도록 만든 변이형 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더 많은 먹이를 확보해 더 많이 증식하는 등 자연 선택과 비슷한 현상도 확인됐는데요. 연구진은 아직 완전한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외부에서 계속 공급해야 하고 여러 차례 분열한 뒤에도 전체 유전 정보를 온전히 자손에게 전달한 세포는 약 3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자연 세포를 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구성 요소를 처음부터 조립해 세포의 생애 주기를 구현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구진은 특허를 내지 않고 기술을 공개해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의약품과 신소재 생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미세 생명 공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 6억 화소 카메라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역대 최고 해상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진은 약 26시간 동안 촬영한 자료를 합성한 것으로 보름달 22개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 안에 6천만 개가 넘는 별들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노란빛으로 밝게 보이는 은하 중심부는 오래된 별들이 밀집해 있는 팽대부로 우리 은하에서 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반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별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지구와 은하 중심 사이에 있는 먼지 구름이 별빛을 가리고 산란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는데요. 이번 관측 자료는 오는 9월 발사 예정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이 은하 중심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우주 전체의 분포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관측 역시 우리 은하의 구조와 우주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통일부가 오는 27일에 열리는 접경지역 평화안전유공포상행사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포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적 이용과 접경지역의 평화안전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육군 전방부대와 강원 고성군 철원군, 경기 파주시 등도 함께 포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DMZ 내부 환경과 생태조사 등 평화적 이용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포상하기로 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유엔사도 포상을 수용하고 내부적으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와 유엔사는 최근 DMZ 출입 관리 권한과 DMZ 평화의 길 재개방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유엔사는 DMZ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는 관련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남북 접촉과 접경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공로는 인정하면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공적 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열사 탈선 사고로 숨졌지만 황해남도에 사는 딸은 열악한 교통 여건 때문에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부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딸이 쌀을 마련해 주겠다고 연락하자 딸이 사는 곳으로 향하던 중 열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딸이 사는 산간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도 차량으로 3시간 이상 걸리고 교통편도 부족해 곧바로 출발하더라도 최소 사흘이 걸려 장례가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중교통이 평양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하고 장거리 이동도 대부분 열차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 주민들은 부모가 위독하거나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진 농촌이나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군인가족, 먼 지역으로 시집간 여성들은 교통여건 때문에 가족의 관혼상제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지방에서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부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며 교통난이 주민들의 일상과 가족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평안북도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에서는 별다른

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함경 북도에서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0: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5308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제주입니다. 제주 땅에서 북녘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하시면서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저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 극동방송의 AM 송신소가 애월에 있지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북녘계 성도들이 우리 5308 성도님의 이 사연과 응원의 메시지로 더 힘을 낼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70년 동안 저희 극동방송이 해왔던 이 복음 전파 사역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계속 같이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도 메시지 남기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북녘 땅에서 복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거나 또는 탈북민 여러분들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시라면 탈북의 과정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76.0, 경남 30.0,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들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새벽에 문을 함께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6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6편의 고백.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

오늘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거짓과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그 매 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무희 씨 목소리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했고요. 오신실하신 주 예람 워십이었습니다.

시편 26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온전하게 행하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니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나를 조사하시고 검증하시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시험하소서. 당신의 인이가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당신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쓸모없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무리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 가운데 내 손을 씻고 당신의 제단 주변을 맴돌며 감사의 찬송을 크게 부르고 당신의 기이한 행적들을 다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니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내 생명을 피해 굶주린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흉악한 술수가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 나는 나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평탄한 땅에 세우시고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소서.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이를 속일 수도 있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길, 거짓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리엘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과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옹기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날마다 주님께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유대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왜? 혼혈이라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고. 거기를 비켜서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어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왜? 거기 자기를 기다리는 죄인 여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았던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고 전도를 해서 그 여자가 예수 믿고 동네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우리가 어려서 배 아프면 엄마가 여기 쓰다듬어서 엄마 손은 약 손이라 그랬어. 예수님은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침을 뱉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랬어. 야, 왜 침을 뱉었을까?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에게 고치사 우경에서 건지셨도다.

0: 침을 뱉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유 그 더러운 침을, 어떤 사람 자기 얼굴에 침 뱉었을 때 그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게 나오는 사람마다 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도 치유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 그냥 어린애들은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즐거우면 웃고, 그게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뭐 별거 다 겪었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심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과 함께 예수께로 가면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께 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조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니

0: 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딴 군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와 모든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북한이 고향인 김홍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순례의 집에서 당신의 법규가 나의 노래였습니다. 아멘.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의 율례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법규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찬송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이 찬양을 한 번 더 찬송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북에서 온 자매님의 간절한 마음과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긍휼과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김홍란 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조금 편곡된 버전으로 조금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그리고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남과 북,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평양에 있는 군에 보냈지만 밥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갈비뼈가 다 보이고 위까지 헐어 조국에 원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북한 정부는 화폐 개혁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사전에 광고도 없이 화폐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백성들의 아우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대하면 쓰려고 그때 돈 100만 원을 꽁꽁 묶어 도둑 맞을 것을 우려하여 김치통 밑을 파고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껴두었던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돼버렸고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되어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백성들의 원한과 울분을 눈으로 보면서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대놓고 정부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데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스럽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라고 좋은 인민을 두고 있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양처럼 순한 인민들은 300만이 굶어 죽어도 반항 한번 안 하고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한 거 한번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노리개로 팔려 다녀도 시위 한번 일으키지 않았던 인민들이 참고 버티다 못해 수천만 명이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 이번에는 먹을 것을 찾아 자유를 찾아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를 누비는 비극을 빚어냈습니다. 옥수수 밥이라도 마음 편히 먹고 살게 해주고 조금의 자유라도 허용하여 준다면 소박한 소망이라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해준다면 어느 누가 두만강 압록강에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던질 사람이 있으며 조상들의 뼈가 묻힌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쉽게 결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타향사리가 좋아 보여서 선뜻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질고 순진하기만 하던 백성들이 한 많은 가슴을 안고 도망자의 길, 탈북의 길

0: 길을 선택하였고 먹이 없는 잠박 속의 노예들처럼 자유를 찾아 신낱 같은 희망을 안고 앞뒤를 가리지 않은 채 두만강 압록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또 다른 나그네의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모른다는 이유와 국적이 없고 중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두 배 일을 하고도 월급은 3분의 1을 받지만 그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가엾은 타향살이 삶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를 돈을 주고 사간 중국인 가족들의 감시와 차별, 자유 없는 소름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후회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세 번째 이야기 만나보셨는데요.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험난했던 탈북 여정을 경험하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 이어집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예배자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온 동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리에서, 예술인은 예술인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참모습은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언제까지 찬양하느냐?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보물 자르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도 치르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찬송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손과 발이 맹그지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매일 모두를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완전히 찬양으로 뒤집힌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가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 부분을 따서 헨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아멘 코러스 전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풍요로움을 끼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라오디게아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졌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원망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늘 주명한 뜨거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순복음이라면 뜨거움인데 뜨거움이 미직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처럼 미직지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아침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부유롭게 하라는 것은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의 은혜의 흰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바라 그러는데 성령의 안약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이는 영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0: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줘서 우리 삶에 풍년을 불어주시고 하늘에 귀한 상급과 귀한 자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진정한 예배자로 살다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덥고 끈적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광주, 목포, 제주가 24도, 개성과 서울, 대전, 부산,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2도, 함흥이 21도, 강계가 20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2도, 강릉과 대전이 31도, 함흥과 부산, 목포가 30도, 서울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춘천, 여수, 제주가 28도, 평양 27도, 신의주와 개성이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날씨도 계속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2m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굳은 날씨로 마음까지 눅눅해지기 쉬운 때이지만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계획이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된 하루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지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9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0: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0장 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마음의 표면에는 우리가 있고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표면에서 아무리 뛰어도 밤이 새도록 수고만 할 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과 접선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거룩한 희열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오직 주님께로 내려가는 것뿐 모든 일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영적으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나의 계획보다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끼어들 여지 없이 나의 계획으로 꽉 채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더 나은 대안을 들을 귀를 주소서. 양손 가득 나의 소유를 쥐고 있지 않기를 구합니다. 베풀고 남은 빈손이 있어야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조금은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기 원합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게 하소서. 쉴 때는 영적인 쉼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소서.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은 좀 더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길을 가며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급하게 간다고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님을 믿고 평안을 얻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바람처럼 우리의 발걸음에 앞서 가십니다. 당신은 비둘기처럼 우리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당신은 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십니다. 당신은 구름처럼 우리의 시험을 막아주십니다. 당신은 이슬처럼 우리의 무기력함을 소생시키십니다. 당신은 불처럼 우리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기도는 신뢰인 것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나의 급한 사정보다, 나의 의견이나 나의 요구보다

아버지의 지혜와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발전해가는 것이 아닐까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한겨울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차가움을 느끼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만큼 차갑지 않다는 거, 물속이 물밖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 아시죠?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직면해보는 것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7월 10일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눈물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눈물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눈물인데요. 눈물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여전히 새날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소서. 영적인 복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지난날의 어려움을 씻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겠다 약속하신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나의 것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모든 비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거부하게 하소서.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믿는 믿음을 버리게 하소서. 오직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를 믿게 하소서.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아버지를 의뢰해 다시 힘을 내 달려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 뒷밤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눈물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눈물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눈물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양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양과 같다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양은 양인데 뭐가 없는 양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는 양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약하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기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오늘 7절에 말씀해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뒤에 말씀해 보면은 11절에 말씀해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를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는 뭐요? 나는 양의 문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이 표현과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먼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문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된다라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안전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읽었듯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번 연거푸서 이야기하고 세 번 연거푸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꼭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한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이전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안전함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된다라는 것 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된다는 양의 문이 된다는 것. 양의 문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보호와 구원과 안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돌무더기로 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이시나요? 예, 저 사진인데 저게 양물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키울 때는 집에서의 양을 가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양의 문이 된다라고 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많은 사람

사람들이 양을 키웠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쉴 만한 물고 푸른 초장을 찾아 떠나겠죠. 떠났는데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돌을 쌓아서 어느 지역에다가 뭐요? 저렇게 양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면은 양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 큰 동굴 있죠. 아둘람 동굴처럼 사람 4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요. 근데 저기 보면 뭐가 없습니까? 문이 없죠. 저 그림 안에 보면 문이 있죠. 문인데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목자가 있죠. 바로 저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고 양의 문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으로 통과하는 사람, 저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겠죠. 왜요? 본인이 양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안전함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진을 통해서 저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만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것이 대중화되어지고 양의 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아,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다라고? 굉장한 거였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뭐요? 안전함이 있겠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안전함을 주는 유일한 길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게 되는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문이 된다라는 거. 위험이 오면 내가 먼저 맞서겠다라는 거죠. 위험한 것들이 왔을 때에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무리들과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표현이죠. 너희가 안전한 것은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요? 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문인이다라는 것은 유일한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기는 누구께로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통과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들 구원을 그 어떤 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의 문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이 있고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안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유월절 사건을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장자의 심판을 하면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뭐가 발린 집이요? 문, 문설주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어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무리 가운데 양 울타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은 뭐요? 죽음의 사자가 와도 뭐요?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돈의 문도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나에게 안전함을 주고 구원을 줄 것 같은 문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의 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인정의 문, 노력과 선행의 문, 여러 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옵니다. 그때 그 문들로 가면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은 오직 누구의 문을 통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라고 되어 있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리듬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양떼들이 밤에는 오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서 아침이 돼도 계속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뭐요? 나오게 되죠.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서 가서 자기들이 많이 먹고 배부르고 할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도록 뭐요? 공급하심들 따라가는 거죠.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을 누린다라는 개념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누구를 따라 나간다는 겁니까? 자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 혼자 나가면은 당연히 뭐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겠죠. 양이 꼴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들어가며 나가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신앙의 기본 리듬이 잘 이루어져야지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무엇을 들어감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신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들어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죠.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면요, 뭐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안식과 평안이지만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보호지만 밖으로 나가면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게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안전함을 누리지만은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 밖에서의 삶에서는 더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목자들이 뭐 우리나라처럼 소염물을 뭐 이렇게 막 산처럼 싸놓고 먹이지 않아요. 그런 풀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무조건 아침이 되면은 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뭐요? 푸른 초장으로 가서 그 사람, 그 양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거든요. 그 풍성함을 먹어야 성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안에 있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힘을 얻으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있지만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많이 경험케 하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주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더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죠. 더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집안에 있어서 우환이 다 따라가고 계속 돈이 모이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풍성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말하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밖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감격과 기도 가운데 누리는 평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요? 내게?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양과 목자의 어떤 관계를 잘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는 뭐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이게 바로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양에게는요, 다른 나의 능력을 장착하는 게 풍족함이 온 게 아니에요. 양은 뭔가를 많이 자기가 뭐 갖춰야 된다. 뭔 능력을 갖춰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양은요, 뭐요? 목자를 따라갈 때에 부족함이었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가 계시면 광야에서도 길이 생기는 거예요. 목자가 계시면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계시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목자가 계시면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밖으로 나갔는데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리들, 도둑들을 따라가면은 인생이 망치잖아요.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세상의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10절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를 따라가야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을 얻게 되는데, 그럼 목자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건 단순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 단 하나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귀가요? 밝아요. 제가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오는지 봤더니, 정말 여러분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안개가 어떤 이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깊은 골짜기에 이 초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데 아침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안개가 탁 꼈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들도 안개가 끼면 앞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밖에 보이지 않는데 아무 양이 없는 거예요. 양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목자가 그 목자만 낼 수 있는 특이한 소리를 이렇게 뭐 한 휘파람 불듯이 막 내니까 갑자기 10초, 20초 있으니까 뭐요? 양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막 목자한테로 쫙 몰려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며 그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감동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랍죠. 근데 여러분들 또 양이 특이한 게 있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한번 시험을 해봤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목자하고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옷도 똑같이 입혔대요. 그리고 입히고 나서 계속해서 똑같이 흉내를 내보라고 했대요. 근데 양들이 안 오더래요. 양들이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한 가정만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키워서 오늘 여기서 사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 사꾼은 돈을 들여서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 양들을 밖으로 나가서 며칠 몰고 가서 먹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주인이 못 가니까 그 사람을 대신 세워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나가게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양들은 각자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데요.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 가운데 민감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이상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귀들을 혼란케 하는 소리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돈의 문이 있듯이 돈의 음성도 있어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을 잡아라, 잡아라. 뭐, 터치하라, 터치하라. 뭐, 이런 것이 오겠죠. 쾌락의 음성이 들려오죠. 두려움의 음성도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비교와 경쟁의 음성도 들려오고, 거짓 가르침의 음성도 들려오고, 이런 음성들은 처음에 들었을 때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요. 딱 들었을 때 이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목자의 음성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생명의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게, 3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하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뭐 부른다고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각각의 이름. 놀랍지요? 주님 이렇게 그렇게 부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어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부르심 앞에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속에 있었던 마리아,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마리아 가운데 마리아라는 그 부르심 앞에, 이름을 부름 앞에 그의 눈이 띄어져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법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율법으로 듣는 게 아니죠.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 가운데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먹을 것이 있고 이곳에 안전함이 있고 이곳에 더 풍성함이 있으니까 이곳으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고 계시고 또한 교회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함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나가며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의 현장들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살펴볼 것은 그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이제 선 목자가 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떤 목자가 된다고요? 선한 목자가 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긴 목자인데 사꾼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할 때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죠. 구약의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희생, 십자가를 지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자로만 오셨다. 그럼 우리 아무도 못 살겠죠. 다 죽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의 뭐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선한 목자는 뭐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선한 목자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양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0: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고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어지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의 무술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갈 때도요. 뭐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5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그 목자가 아, 한 마리 없어지니까 됐구나 뭐 이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하면서 한 마리를 버립니까? 아니죠. 99마리를 두고 뭐요?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그것을 아까 내 3절에 이전에 말씀 3절에 보면은 각각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떠나는 거죠. 찾으면 기뻐함이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99마리의 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에 우리 이 비유는 포커스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마리의 양,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그 양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 웅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재건교회 정락준 목사님입니다.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와 또 교회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된 날을 만들어가며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영혼 구원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7월 10일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출석 단어는 눈물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눈물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FM98.1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단어는요, 눈물입니다. 눈물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눈물 두 글자 남겨주시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나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 손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요.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창원에 사는 이종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데 자문 낭독을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목소리를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이었는데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런 훈계를 좀 싫어하는 타입이라는 거를 요즘에 좀 많이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이제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들 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는 눈물이었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눈물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빛나는 오늘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 승리하건만 거물아 네가 어찌 악을 자랑하느냐 너는 재앙을 꾸미는구나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혀를 가진 너 거짓말의 달인이로다 너는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다 험담을 즐기는 너 입정 사나운 자로구나 하나님께서 네 팔다리를 찢으시고 조각 하나 남지 않게 말끔히 쓸어내시리라. 생명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아버리시리라. 선한 이들이 이를 눈여겨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안도하며 그를 비웃으리라. 거물이 잘못 짚어 큰 돈만 믿다. 파멸을 자초했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르른 올리브나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의지할 뿐 내가 늘 주께 감사드리니 주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까닭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이름은 나의 희망 내가 주님의 신실한 벗들과 함께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자신을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냐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 들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트푸드 먹어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절대로 깨어나지 못할 악몽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요절내어 영원히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시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힘으로 나의 결백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너무 절박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무법자들이 내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청부 살인자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무엇도 저들을 제지하지 못하니 저들은 하나님마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 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불행이 원수들에게 되돌아갑니다. 눈 감아주지 마소서 저들을 깨끗이 없애버리소서. 마음을 다해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니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갖 공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52편에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가진 두 이방 여인 라합과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가 만든 방주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결국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믿음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한문용어로 보면 함께 동자 또는 한 가지 동자의 단일 행자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나 못해요 이렇게 고집스럽게도 뻗대지도 마시고 늘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대의 노아와 같이 동행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 머두셀라라는 말은 창 던지는 자 또는 죽으면 쏟아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늘 긴장하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믿음으로 사니까 자연 하나님과 동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머두셀라가 주아를 낳은 다음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 머두셀라라는 말은 창 던지는 자 또는 죽으면 쏟아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늘 긴장하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믿음으로 사니까 자연 하나님과 동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머두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노아 600세 되던 해입니다. 노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완성되면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종말론적 신앙을 했습니다. 그들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사랑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했다 이 말입니다. 종말 제일주의와 종말론적 신앙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 제일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사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행위에 대한 심판을 선악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잠들지 않게 만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종말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신앙이 바로 에녹과 노아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바로 교회이고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구원에는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기본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중생, 즉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성화구원 또는 건설구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그 녀석 이제 사람이 다 됐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머리 대신 온전하신 예수님만큼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0: 방주가 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성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것이고, 신부가 입을 흰 세마포시 준비되어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가 기름 등불을 밝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방주로 들어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주는 예수님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붉은 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물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주 안과 바깥에 역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이 역청은 어떤 죽음의 심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오. 창세기 6장 16절에 방주 위에 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약한 50cm 정도입니다. 노아는 방주 꼭대기에 가로 세로 50cm 정도의 창을 내었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구름을 보고 새를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푸른 창공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저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고 말입니다. 이 창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창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의 방주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이 방주는 장차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실상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 복음 이야기로 복음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지회장 이명자라고 합니다.
2: 극동방송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1: 친정엄마가 굉장히 그 절에 신도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행사 때마다 뭐 쌀도 같이 들어서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무당을 좀 끼고 살았거든요. 이제

0: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이제 그게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무당 불러가지고 막그 구슬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친정엄마가 제 큰아이가 태어나고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순간 그 엄마가 그렇게 섬기고 했던 그 불상, 그뭐 부처님 뭐 이런 게 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그냥 막연히 그냥 스스로 그냥 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우연한 이제 차 운전하다가 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가 한번 믿어볼까 했던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아주 반가운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남편이 차를 타면 막그 소리 막 꺼버리고 막 화도 내시고 그랬지만 꿋꿋하게 그냥 계속 제 일을 하면서 또제 그 일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또 이렇게 많은 의지가 됐던 게 극동방송입니다.
1: 창원 극동방송이 전해준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나요?
0: 저는 이제 여기 극동방송 뒤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극동방송 쪽을 제가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저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그냥 방송만 계속 들으니까 그냥 방송에 흘러나오는 그것만 보고도 저게 나의 교회고 나의 안식처고 나의 힘이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청소하면서도 그냥 뭐그 극동방송에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무슨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양념쳐서 주문처럼 제재를 사여 주시옵소서라든지,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도 키우고 케어하면서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 제 아이는, 제가 아이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선교원에 3명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딸이 큰아이인데, 대학을 중국에 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찬양대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대도 서고 그리고 이제 기타도 배워가지고 막 찬양을 기타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두 아들은 아직까지 교회에 못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전도를 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극동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선교원을 나와서 그런지 심성이 굉장히 곱고 아주 반듯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기도를 많이 한 뜻,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제 일은 술술 잘 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서 극동방송은 정말 저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희망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친구이자 그리고 함께 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극동방송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믿음이 없다가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송이 앞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겠습니다. 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까지와 8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정말 에스더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수에르 왕은 주전 486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483년에 187일간 큰 잔치를 합니다. 잔치 마지막에 자기 아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기 아내를 핮바람에 술기분에 궁궐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운 남자가 되었고 187일간 잔치하고 이러니까 주변 국가에게 허점을 보여가지고 그 좀 강한 나라 그리스가 힘을 빌려서 공격에 와서 이 아수에르 왕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나라가 거대하니까 정복당하진 않지만 깨끗하게 전쟁에 패해서 아수에르가 돌아왔습니다. 초라하고 그 나라 위엄이 땅에 떨어지고 그런데 그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와스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스디가 폐하 힘을 냈어서 다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와스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소 내려서 왕비를 그렇게 폐해시킨 것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든 가까운 신하들이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는 의논해서 왕이시여 전국 관리들에게 명해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 왕께서 보시고 제일 마음에 기뻐하신 이를 와스디 대신 왕비로 삼으시지요. 새 의자가 뭐가 좋겠어요? 와스디가 좋지요. 그러나 아스디를 다시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127도에서 그 큰 도에서

신선미 미인들을 발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 많잖아요. 특급 호텔에 가보세요. 종업원들이 멋집니다. 잘생긴 남녀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부인감을 찾을 때 얼마나 미인들이 거기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진선미를 찾는다면 한도에 세 사람인데, 그러면 127도에서 세 사람씩 오면은 몇백 명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 왕의 도성 수산에는 미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좀 미인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산을 돌면 잘생긴 사람들이 퍽 많거든요. 그런데 수산에 잘생긴 사람 많은데 그 누가 진선미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전쟁 포로가 어떻게 왕비가 되는 그 반열에 뽑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제3세계에서 노동하러 오신 분들 중에 찾기도 어려운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어떻게 그 반열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신비롭게 만화같이 부모도 없고 학력도 없고 가문도 없고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가 거기에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비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최고의 팀장이 헤게인데, 헤게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와우,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궁녀, 훌륭한 궁녀를 일곱 명이나 붙여줍니다.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뷰티 트리트먼트, 미용하는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일용품을 했는데 언어에는 일용품보다도 스페셜 푸드, 미용식을 주는 겁니다. 먹으면 예뻐지는 거.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무너지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맛은 있지만 그거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먹으면 먹을수록 피부가 좋아지고 생기차고 빛이 나고 그런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신선하고 귀한 거 먹으면 귀한 사람 되고 빛이 나고 병도 거의 없고 피부도 매끄리하게 되고 빛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게는 미인 만드는데 팀장이에요. 근데 에스터를 이쁘게 보고는 제일 좋은 환경에 심어주고 제일 귀한 궁녀 일곱을 붙여주고 1년간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배우, 뭐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영화 배우, 주역 배우를 뽑을 때 1,000명씩 모여든대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 하면 한 5분씩 하게 하는데 다들 갈고 닦은 그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 하나 한 사람 뽑는 게 쉽지 않지만 때로는 1,000명 중에 탁 튀어나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모든 신사람들이 함께 이 사람이다. 그럴 때도 있대요. 아수라왕이 다 미인인데, 여러분,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 뭐, 미스, 뭐, 아메리카 선발대에 다들 미인들인데, 거기 하나 뽑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제 아는 분이, 한 분의 부인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 심사원인데, 쉽지 않잖아요. 또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고.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큰 나라 전국 미인들이 다 모였지만은 왕의 눈에 들어 왕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포로란 거 묻지도 않고, 부모는 누구냐 묻지도 않고, 가문이 학력이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왕, 한나라 왕이 왕비가 되려면은 그 귀족 가문에서 품격 있고 기품 있고 모든 걸 갖춰야 되는데, 이 왕은 묻지도 않아. 너가 최고다. 그래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고 묻지도 않는 거예요. 제게도 에스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자들이 많지만 김영숙이를 내가 에스처럼 생각했는데 나 김영숙이 세상에 하나뿐인 줄 알 때는 우리 교회만 해도 김영숙이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김영숙이 제가 아내로 얻게 돼서 결혼하게 돼 그것도 4일간 기도실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아내가 결혼을 허락해가지고 결혼하게 되는데 제가 집에서 양복 맞추러 가자 하더라고요. 양복 맞추라고. 부잣집이니까 좋은 거 해주겠죠. 근데 내가 그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복 필요 없어요. 사람 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양복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양복이 그때 제가 새까만 양복 3,000원 주고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전체 단벌 신사예요. 근데 제가 집에 뭐 그대로 살면 몇 불씩 얻어 입을 수 있는데 안 간다고 나는 양복 필요 없다고 사람 오는 것만 도 고마운데 양복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옷은 해주긴 해주던데요. 어쨌든 저는 제 아내 결혼할 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오는 것으로 그냥 제가 막 설레어서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이 아하수에랑 또 이 에스더 보고는 됐다. 뭐 부모 감은 필요 없어요. 됐다. 그래서 만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에서 그 최고 제국 왕의 앙비가 되는 것은 사람 일이 아닌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제 여자다 감동을 해서 그 여자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When I act, who can reverse it? 내가 행하는 누가 이거 뒤집어? 하나님이 봄이 오게 하시는데 누가 오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박이 쏟아지게 하는데 누가 우박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는데 누가 지진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누가 태양을 떠오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누가 그를 건드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점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핵의 눈에 들게 하시고 왕의 눈에 들게 해서 왕비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되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오늘 뭐 할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한 계획 가운데 타임 테이블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수께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애 나를 이 집에 인클루드 내 말려들게 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 기르시고 했지만 어머니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그런 부탁하세요?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했는지 하셨는지 아니면 자기 길러준 여인의 그 부탁이라서 때를 앞당겨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드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은 지용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택하셨습니다. 왕비가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용수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양곡교회 교인 되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이 계획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롭게 하소서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으소서 했는데 놀라운 일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애 아들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요. 택한 사람만 교회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교육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에 강가에 기도하러 갑니다. 어디 기도 장소 없나 가는데 강변에 여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여자들 중에 믿는 사람은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 한 사람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예수를 믿고 세례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가셨을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그곳에 갔는데 그 이스라엘은 거의 강야인데 땅속에서 그렇게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이렇게 농사짓고 하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물이 뭐 넘칩니다. 칼칼칼칼 넘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제 아들에게 발길을 멈추시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 주님 세례요한이라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너가 복이 있다 너로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면 교육받아서 부모한테 배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바울이 바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에 이 도시에 내 백성 택한 백성 많으니 전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믿고 기뻐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만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 세례받고 예수 믿는 것은 하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는 사람 믿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은혜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새벽까지 찬송해도 다 못해. 할렐루야. 그리고 택하여서 그냥 풀어놓고 살다가 천당에는 오라 그게 아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다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이 한 대 한 대 다 안내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은 꽃밭 정원 정말 나비들이 춤추는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길을 갈 때에 있는가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거치는 바람이 눈보라치고 힘들

길도 가지만 그 길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부자 되어 재벌이 됐지만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양식을 끊으셨도다. 그 큰 부잣집이 양식 없어 식구들을 굶어 죽게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래야 양식이 있는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일 뻔 당하다가 은희심에 팔려가서 끌려가는 거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도다. 그 발이 착고에 그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했거든요. 요셉, 어린 요셉 17세밖에 안 된 사춘기에 그 부잣집의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것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되고 빛나고 박수 받을 때도 하나님 하시지만 여러분이 추락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자식이 가출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이 아들 일곱 딸 셋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의 건강 다 잃고 질그릇 조각으로 피구름 나는 몸을 끌고도 계속하려서 이 사람 꼴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말합니다.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주께서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고 찬송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 양식을 끊어서 죽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금방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로 기쁨을 주시고 그 고센 땅에 가서 왕족처럼 살게 되는 노후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야곱의 노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돈이 몇십억 있다고 그거 내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고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양식이 다 떨어져도 고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군대 밀려서 샌드위치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주고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길을 저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양곡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걱정 없다, 염려 없다, 다 잘된다, 다 승리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에스더가 자기를 지키잖아요. 이쁘다고 왕이 데리고 잤는데 처녀가 아니면 죽잖아요. 에스더는 험한 풍부가 지나고 이리저리 시달리고 전쟁포로를 끌려왔지만 처녀성을 지킨 거지. 왕이 더 좋아하는 거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할 일이야. 요셉이 그렇게 험한 바닥에 뒹굴어도 보디발 장군 부인이 나랑 사랑하자 동침하자 해도 거절하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복을 누린 거죠. 우리가 막 살며 막 뒹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줄 알지어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을 뿐 아니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기 쓰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절개, 정결함을, 경건함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기품 있게 하고 행동도 멋지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온 비디오에, TV에 공개돼도 와, 귀하다.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피어나게 됩니다. 에서더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에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 할 일은 경건,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더 빛나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5절에 저희가 요아를 앙망하고, 따라합시다, 강체를 입었으니 다 빛나게 됩니다. 빛나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삶에 에스라가 빛이 나게 되듯이 우리 모두 빛이 나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됩니다. 소나무는 말이 없어요. 소나무는 말이 없이 서 있지만 우리는 소나무고 고마워요. 우리가 내뿜는 안 좋은 탄소 다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걸음만 가도,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전쟁이 없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있는 그 도시도 넘어가시고, 우리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강에 강물이 넉넉하게 하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곡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게도 복을 주시고, 들판은 그냥 곡식으로 옷을 입었고, 모든 초장은 양으로 옷을 입혀주고, 옷을 입히고, 그냥 기쁨으로 소리치는, 기뻐서 입에 찬송이 가득한 시편 49편 5절 6절에 보면은 의인들은 침상에서 기뻐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은 우리 눈 뽑고 이혼하게 하고, 가정 파괴하고, 자살하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우리 마귀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잘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 길만 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에스더를 세우신 하나님, 저도 세우셔서 세상에 빛이고 구원이고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산 10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주 만에 몸매 완성, 한 달 만에 영어 마스터, 3개월이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광고들 보면 혹하죠. 아, 진짜 저렇게 빨리 되나 하고요. 자, 그런데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 진짜 잘하는 사람들, 진짜 실력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